0: 네, 송정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오직 주만이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들, 사람에 대한 조바심들,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런 부담들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는,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래서 나의 의로가 아니라 주로 인해 주께서 하실 일들로 인해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뿜뿜 라디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1648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첫 촬영부터 너무 은혜롭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7822님 설공씨, 아이고 우리 뿜뿜 사장님 인생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네 라고 예, 남겨주셨는데, 아, 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예, 그런 걸, 아,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뭐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예,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아, 그렇지 않나요? 예,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 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설공 씨가 너무 이제 저 너무 이렇게 그 바이브가 너무 인생 선배님처럼 너무 나왔네. 모르는 게 없네. 우리 사장님. 이렇게 보내신 건 아닐 텐데, DJ가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이성훈, 라이브 방송 환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윤미호, 입장 맞춰주셨고, 권용기, 그리고 6622, 유니유니, 박유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니유니, 박유니는 이름이 유니유니, 박유니여서 6622로 했나? 합리적이죠?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줄 아는 남자예요. 예, 연역적 추론이 가능한 남자 디저이 건이와 함께하는 뿜뿜 라디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번 주에 출석 체크 미션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50명으로 가볍게 한번 몸을 한번 풀어봤고, 그거는 뭐 바로 성공했고요. 100명 성공했고, 바로 성공했고, 한 큐에 110명을 한 번에 부침 이후에 성공을 했는데 130명이 실패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30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주 130명까지 우리가 또 치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면서, 자, 130분 찬양 두 곡 나가는 동안에 과연 130분이 도착하실 수 있을 것인지 기시고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고 옆에 분과 또 독려해주시고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7님 활기찬 하루의 시작, 출근하며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은 재미도 물론이지만 출석 체크 미션을 잘 성공해야 되는 때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8197님 오늘도 한 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기다리면서 찬양 시작을 해봅니다. 춤 있는 사람 일어나 찬양 함께합니다. 오늘 미션 성공하면 다섯 분 추첨 통해 선물 드립니다. 자, 130명이에요. 130명. 아파요. 과연
1: 이 세상 모든 마비를 다 쳐서며
0: 이번 주 130명의 미션은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장병영 또 시작이다.

성공 잭이라우 최지혜 정병수 진리로 5572님 신민철이 형님 자 소중한 출석 체크 이어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자 오늘 두 곡이라고 시간 많네 그러면 안 돼요 네, 빨리빨리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곡이 벌써 1분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7062-1999 유나사부 윗병주. 자, 유라자분님 출석 체크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미션이 뭔가 모르겠네요. 지금 그거예요. 출석 체크 뿜뿜 두 글자 단문 하시면 샵0981번으로 찬양 두 곡 나가는 동안에 130분이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성공.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줌 있는 사람 일어나 벌써 찬양한 곡 끝났고요. 자, 출석 체크 미션 이제 한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곡 딱 끝나면 와나나나 바로 셔터 문 닫는 거예요. 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출석 체크 미션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0분 목표 달성 시 5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성훈님께서 성공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족발 쏩니다라고 세 분께 와. 요거는 조금만 아껴두실게요. 예. 저희가 뭐 한 300명 할 때 이때 족발 좀 쏴주시기 바랍니다. 130명의 족발 세계는 아, 그거는 좀 DJ 자존심에 용납을 안 하네. 이 정도는 가볍게 가야지.

자, 남은 시간은 3분. 자, 현재 94분. 자, 이제 36분 정도 남았어요. 어서 입장하세요.

정수와 입장했습니까? 정수와 지니지니 박영진이 민주 김민주 효성이 지금 하고나 김효성.

자, 찬양의 몸을 싫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1분 30초도 안 남았어요, 지금. 뿜뿜 두 글자. 어서 남기세요. 2274 고맙습니다. 자, 아직 20분 남았어, 20분.

자, 잔치 공동체는 마무리 중입니다. 찬양 마무리 중이에요. 흐, 흐. 박수 조금 더 칠게요. 아~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카운트다운. 드럼 안 쳐주네. 예, 드럼 날 쳐줄 때. 마무리로. 와우! 뭐 이런 거 해줄 줄 알았는데, 쓱 나가네. 예. 잔치 공동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페이드아웃을, 자체 페이드아웃을 해주네.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쇼! 오늘 부품 라디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Years Cheers. 이 뜨거운 여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이 여름보다 더 뜨거워. 여름이 깜짝 놀라게 막, 뭐야, 이거. 깜짝 놀라도록, 우리의 그 찬양의 열기. 가득 한번 담아보자 라는 취지로 출석 체크 미션 이 서머 스페셜 가운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과부하 점진적 과출석의 법칙으로 여튼 조금씩 늘려갑니다. 목표를 조금씩 늘려가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110명까지 성공을 했고 이번 주는 이제 130명 과연 돌파를 할 것인지 기추가 굉장히 주목이 된 가운데에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거 성공하든 실패하든 뭐 상관없이 그냥 실패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실패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네.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러기에는 DJ가 너무 그거 했죠. 예. 너무 최근 했지. 예. 조금 그런 것 같아. 예. 그래도 성공하면 기분 좋은 거니까 그죠? 예. 자, 이제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130분의 마음이 모였을지 공개합니다. 결과는요. 바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나는 너무 떨려서 그래, 예. 자, 공개합니다. 결과는, 바로, 135분 성공! 135분으로 아주 그냥, 가뿐하게 성공을 하면서, 예, 요렇게, 다음 목표로 우리는 치고 올라갑니다. 자, 다음 목표는 110명이에요. 110명. 110명. 예, 우리 뭐, 출석 체크로 110명. 괜찮잖아. 그죠? 예, 이렇게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로 힘을 모으면, 캡틴 플래닛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된 어떤 그, 단결, 단합, 우리 합심, 협동, 응? 우리 어떤 그 꿈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 진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소개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5분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 야호 나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274님 저도 신나서 같이 박수 쳤어요. 축하드립니다 라고요. 우리 2274님도 축하드립니다. 힘든 진리를 모른 채, 저만의 미션이 아니니까 축하지, 그지? 예, 여러분들도 축하할 일이지. 서로서로 축하하세요. 자, 김병정 씨 축하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명식이 김명식이 형님의 예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네요. 자, 뿜뿜 라디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7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고요. 자,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출석 체크 미션은 뭐 성공으로 끝이 났지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은 계속해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자라는 의미에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라나 구 하나님, 어제 처음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양에서 뿜뿜 라디오 계속 본방 사수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This is 안양에서 아야 2191님 예,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또 대인터넷의 시대를 우리가 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됐긴 한데 대인터넷의 시대. 예, 그래서 지구는 하나다 이런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프로그램이지만 지역을 넘나들었어. 어디서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 뿜뿜 라디오가 또 이렇게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까지 또 진출을 하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또 안양 가운데에 또 들으시는 분들 많이 생기실 수 있도록 이하나 구하나님 책임지고 예 다섯 분 될 곳이기만 약간 우리 뿜뿜 라디오는 행운의 편지 같은 라디오예요. 아시죠? 예, 이 편지는 오래전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오래전 천국에서부터 기획이 됐으며, 예, 일곱 분께 예 나의 주위에 일곱 분께 전달하지 않으면 예, 샬롬이 있을 겁니다. 여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예 함께 뿜뿜 라디오 전해드리실 수 있도록 꼭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더더블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골드사이즈님 예, 입장 맞추셨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정명옥씨 오늘도 뿜뿜과 함께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380님 온유아빠입니다. 지금 창원터널 쪽에 사고가 나서 김해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창원터널에 사고가 발생을 했군요. 예, 그쪽에 또 이렇게 또 유동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 터널이,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조금 교통 체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동하시는 데에도, 목적지까지 가시는 데에도 좀 시간 매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엇보다도 그 큰 사고는 아닌 건가요? 예, 그 뭐 인명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창원 터널에서는 좀 사고가 종종 났어가지고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혹시 큰 사고는 아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9380님 그것도 오니 아버님 그것도 아시면 제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4658님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막둥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믿음 안에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옵소서. 샬롬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또 육아휴직 예 좋은 기간을 또 시작이 됐네요. 4658님 예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후회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 저희 세대야 뭐 워낙에 또 좀 잘 돼 있고 사회의 어떤 시선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수혜를 많이 누립니다만, 그 우리 아버님 세대들 있죠? 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이런 게 잘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 장성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 내가 육아휴직을 좀 이렇게 했었으면,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이런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좀 가슴이 먹먹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누군가는 너무나도 간절했고.

예,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라는 것을 예, 기억하시면서 육아휴직 정말 보석 같은 시간 예, 잘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몸이 뭐 힘들고 피곤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9380님. 아, 창원 터널 우리 사고 관련해서 인명 피해는 없는 듯합니다. 아, 감사하네요. 야, 예, 감사합니다. 아, 박수 한번 주죠. 예. 아, 너무 너무 할렐루야다. 예, 인명 피해 없고 이제 뚫렸다고 합니다. 예, 뚫렸다고 하니까 또 이동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묵상하는 이 말씀 잘 보고 계신가? 잘 곱씹어 보고 계신가? 아, 테스트까지는 아니고 뭐 테스트를 하겠어 어떻게? 이제 확인만 하는 그런 체크만 하는 예, 테스트 말고 체크만 하는 그런 예, 취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7절 말씀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이것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여호와 앞에 뿅뿅하고 참고 기다리라. 과연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아,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아, 오늘의 이 정답이 그러니까 뿜뿜 이렇게 같은 글자가 반복됩니다. 뿜뿜 뭐 뿜뿜 뭐 이런 것처럼 자, 같은 글자가 반복되는 오늘의 정답 무엇일지 아, 잼잼 아, 그렇지. 너는 여호와 앞에 잼잼 하고 참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송해드리고 있는 함께 나눌 말씀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앞에 뿅뿅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 과연 여기에 들어갈 뿅뿅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 단문 오시면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뿅뿅 뭐 뿜뿜 뭐 코코 이렇게 한 글자가 반복되는

네, 홀리원의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편곡한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41분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말씀 퀴즈 이제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뿅뿅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엇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10편 37편 7절 말씀 가운데 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잠잠이었습니다. 잠잠. 나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뭐 나 스스로를 계속 체근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부가 돼요.

0: 되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잘못된 어떤 그 열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바심들 또 우리의 어떤 그 뭔가 이루고자 하는 갈망들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좀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해보는 그런 하루 살아보자라는 나눔 함께 했고요. 오늘 시편 37편 7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어떤 묵상을 주실런지 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계속해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꼭 챙겨가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4151님께서 운전하다가 채널이 잡혔는데 처음 듣는 경쾌한 진행에 너무 신나게 운전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4151님께서 와, 반갑습니다. 처음 방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운전하다가 우연히 채널이 잡혔다고 하는데 근데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까지 남겨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또 그 교회는 다니시고 성도님이신데 오늘 처음 우리 또 참여를 하신 건지 극동방송 처음 들으신 건지 예, 아니면 그 기독교가 아닌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오늘 참여하시고 문제까지 맞추신 건지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이렇게 우엉이 우엉이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또 이렇게 DJ의 목소리를 또 듣게 되시는 분들, 또 극동 방송을 듣게 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이 만남을 허락을 하셨다. 이런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 와닿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마음이 또 힘이 들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요때 쓱 한번 꺼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그 DJ가, 그 라디오 DJ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같이 있고 너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은 그런 고금은 돼요.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0: 마음의 서랍 가운데 이게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1: 온 짐 벗어버렸네.
0: 4151님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네요. 그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4151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찬양 신청해도 되죠? 네, 라고 남겨주셨는데. 나가는 아, 그럼요. 우리 서머 스페셜에는 찬양 신청 많이 많이 남기십시오. 예. 예, 예. 이때밖에 못 들어요. 신청곡 딴 때는 안 틀어드립니다. 많이 많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 돼요.

4316님, 1445님, 9075님도 최은진님도 함께하고 있네요. 최은진님, 신청곡 받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뿜뿜.

0: 잘 됐다. 그냥 오늘 타이밍이 딱 좋았네. 신청곡 남겨보세요.
1: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0: 자, 저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품 라디오는 11시까지 진행이 돼요. 자, 잠시 후 2부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부.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라는 큰 제목하에서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첫 방향을 정할 때부터 발라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헛된 일은 뿌리조차 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길을 출발할 때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여 믿음의 길을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향과 의롭고 진실한 길을 곧장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시다. 헛된 일은 뿌리조차도 끊어버립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배우지도 말고 오히려 끊어버려야 할 것은 여러 나라의 풍습, 거짓 우상들인데 그것은 헛된 것이고 기술공이 도끼, 은금으로 만든 것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도 말고 호기심을 갖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의 길들을 배우지도 말고 또 그 힘에 대해 호기심을 갖거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또 하늘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잘 이용해서 만든 헛된 규례들의 얽매여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오히려 만물에 쩔쩔매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무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도구로 제작한 모양이나 기둥은 우리들에게 화와 복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아덴이라는 지역, 즉 요즘의 아테네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아덴 사람들이 숨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만큼 그들이 거짓 신들을 많이 숨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거짓된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사찰들에 가보면 놀랄 정도로 엄청난 불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찰에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사찰들마다 앞다투어 대형 불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위압을 당할 정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을 우리가 위압을 당할 정도로 세우는 것을 봅니다.

0: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보아 크고 찬란하게 보이지만 나무나 금속을 이용하여 공장이 정교하게 다듬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 우상에 대해 말하기를 이사야 40장 20절에서 사람이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들보다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7절에서는 검장색을 장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꾸며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더 우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서는 거짓 우상은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추면 가져다가 불태워 따뜻하게 하는 재료에 불과한 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성만 들이면 복을 받는다고들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크고 위세에 있는 우상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본다든지 점성술로 사람의 운명을 분별한다든지 하는 것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끊어버리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끊어야 할 것을 끊고 가지 말아야 할 헛된 길을 생각하지도 말고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확관 공조가 유지되어 핵 위협이 억제되게 하소서. 핵무기와 살상무기 개발에 낭비되는 모든 재원과 비용이 고통받는 주민들을 살리는 양식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가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 성도들이 중국과 한국의 사역자들과 연락할 때 발각되거나 고난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북한 선교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신변을 보호해 주소서. 보위원들이 할당량을 채우려 성도들의 재물을 빼앗고 감시하는 악행이 멈춰지게 하소서. 탈북하다가 잡히면 강제 북송되어 적결처행과 수용소로 가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억압과 굶주림을 피해 자유를 찾아 나선 주민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국제사회가 이들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연대하여 북송 위기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양강도 농촌 주민들이 분배량 부족과 쌀값 폭등으로 하루 한 끼로 연명하며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와 사상 통제를 위해 성량을 통제하는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매년 반복되는 비극적인 기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소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속히 폐쇄되게 하소서. 불법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박정호 선교사가 하나님 부활심 속에 하루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과 그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을 호흡하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를 기다리고 있지요.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방송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것.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 문자를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과 또 기쁨, 그 평안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우리 뿜뿜 라디오 또 극동방송에 또 문자를 보내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445님 아까맨치로 입장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겹네. 아까맨치로, 예.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한다. 라는 말씀.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장병영 씨, 그리고 북청이 누나, 예, 2부 쓱 입장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178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2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한 분 한 분 중하고 아주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찬양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달려갈게요. 비영월 12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자, 2053님께서 금요일 같은 목요일 건디 목소리 텐션 좋네요 라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마음의 텐션이 좋나 보다.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창수 김대성 2부 입장하네요. 우리 김대성 부점장님

자, 하창수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PT샵이에요. PT 중에도 뿜뿜 라디오 함께 하는 거예요. 나의 참미 예수의 피. 네, 집중하세요, PT에. 뭐, 이왕 그러실 거면, 선생님도, 우리 PT 선생님도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자, 계속해서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 2부의 찬양 이어갑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혈의 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봉열의 힘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시원한 무대 함께 만나보고 왔네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어린이합창단을 무대를 보면 뿌듯하고 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후배님들 너무 잘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격이 확 찾아오죠. 네, 디제이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도 일기로서 초대 기수로서 또 활동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그 무대들의 어떤 그 감동. 이제는 그 무대에서 같이 어린이 합창단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자녀를 보내야 될 때가 제 자녀를 거기에 보내야 될 때가 됐는데 우리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어린이 합창단 우리 그 매주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는 거 보면 참 얼굴이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약간 절로 은혜가 되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내 자녀들의 삶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 합창단의 아주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 자녀에게 내가 그 어떤 유익을 좀 줘야 될까 뭘 가르쳐야 될까 그런 마음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우리 자녀를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정말 후회 없을 거예요. 정말 후회 없고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쉽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뭐 연습을 매주 참석하고 이런 또

공연이나 이런 스케줄들이 굉장히 또 빠듯하게 잡힐 때가 있어요.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뭐 몸도 이렇게 힘들고 하겠지만 그 뜨거운 스케줄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시거든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무대마다 가셔가지고 같이 우셔 그냥 아주 그냥 무대마다 그 공연마다 가셔가지고 눈시울을 붉히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우리 부모님들 더할 나위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나도 우리 아이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샵 0981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해요. 합창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두 글자 한번 남겨보시고 또 기도해보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말씀 이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해봤으니까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찬양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Bluegrass Brethren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higher ground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함께 만나봤어요. 자, 뿜뿜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스토리 소스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스 훅 던져주시면 제가 맛있게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0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신방전도 왔습니다. 전도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게 된 언니에게 FEBC 어플리케이션 깔아주고 뿜뿜 라디오 들으라고 했는데 늘 출석 체크를 하는데 언니만 DJ가 호명을 안 해주신다고 삐지기 지금 직전이에요. 기장에서 듣고 있는 애아님 호명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누구야? 애아님 우리 애아띠 지금 번호가 어떻게 돼요? 예, 아, 번호를 알려줘야지. 예, 번호를 알려줘야 DJ가 예? 이렇게 또 좀 마음을 쿵쿵 눌러 담아가지고 또 호명을 해드릴 텐데, 아, 그건 몰랐네. 예, 우리 애아띠 끝번호, 우리 전화번호 끝번호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실수했네, 아주 그냥 DJ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웬만하면은 이제 그 뿜뿜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이름들 다 한 번씩은 이제 불러드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자가 확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놓칠 때가 있어. 예, 그래서 다 제 잘못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더욱더 동체 시력 예, 강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자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아띠 그 저기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병욱 오늘 청취 불가뿐. 아, 왜요? 바빠요? 분주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샬롬이 있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옥 몸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자, 김대성 어린이 합창 지원합니다 라고 40대는 안 받아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건이에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말고 그냥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

0: 왔습니다. DJ가 즉석에서 100% 노사전 섭외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전화를 받으시고 DJ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찬양 불러주세요. 그때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15초 동안 여러분들의 찬양, 생각나는 그 찬양, 평소에 즐겨 부르던 그 찬양, 은혜 많이 받던 그 찬양 15초만 불러주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55-9810으로 끝이 나는 전화번호, 그걸로 쓱 내 핸드폰이 울리면 나구나 이번엔 내 차례구나 드디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분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랜덤입니다. 랜덤 100% 노 사전섭외, 랜덤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렛 돌립니다. 마우스 휠이에요. 자,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지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이분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띠또띠 또또띠 또또따띠따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1: 분께서 통화 중이어서
0: 통화 중이에요.
1: 연결되며 삐 소리로
0: 아까운 기회를 이렇게 보내네요. 예, 방송이에요. 방송이니까 저게 두 번 전화는 안 드립니다. 두 번 전화는 안 드리고. 자, 다음 분. 아쉽다, 이분. 예. 다음 분 넘어갑니다. 띠또띠, 또또띠, 또, 또따따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은 아니었나 봐요. 예.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두 번째. 첫 번째지. 예.
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많이 바빠요.
1: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0: 이분은 지금 나 누군지 알고 지금 끊었는데, 황급하게 끊었는데 이분은.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의 부침이 예상이 되는데,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겁니다. 자, 다음 분이요.
2: 하나님이 너를
3: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2: 좋다

0: 고객이 전화를
1: 아. 아우, 전화들 안 받네. 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 뭐에 틀린 적이 없어, 이렇게. 예. 자, 다음 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일지요. 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분은, 요 분한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 띠.

0: 들어갑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그 전화 연결음 통화음 컬러링 아주 좋은 거 쓰신다. 예. 은혜가 되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들어갑니다.
1: 어?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0: 아, 이거 예, 오늘 약간 여러분들께 사이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소문이 좀 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전화를 좀 안 받네. 자,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 주눅들지 않아요? 예, 전화 갑니다. 다음 번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본인한테 전화를 달라고 지금 띠또띠.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띠띠따 따따띠따따 들어갑니다. 자, 전화를 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2: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기는 생방송 뿜뿜 라디오.
2: 네.
0: 저는 그 쟁이쟁이 방송쟁이 당신의 DJ 건이 이건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상당히 지금 많이 당황해 하시는 목소리이신데, 예, 전화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2: 아, 잠시만요. 그 수업 중인데.
0: 아, 예. 수업 중인데. 무슨 수업 하시는데요?
2: 수업 중에 1대1 개인 트레이닝 샵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0: 아, 개인 트레이닝.
2: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또 급동 방송 예청자인 하창수 부부가 수업을 듣고 있어요.
0: 우리 하창수 네. 최예원 부부가 지금 그 운동을 하시는 그곳 사장님이시군요.
2: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저도 급동 방송 예청자다 보니까 문자를 하나 드렸습니다.
0: 급동 방송 애청자시구나.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 듣고 계세요?
2: 매일매일은 일을 해야 돼서 잘 못 챙겨듣고.
0: 예예.
2: 이렇게, 또, 믿는 분들이 오실 때만.
0: 예.
2: 좀 틀어놓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2: 저는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보통 헬스장 PT샵 이런 데는 쿵쾅쿵쾅.
0: 아이돌 노래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2: 네. 우리 쪽은 그러지 않고, CCM으로 해가지고.
0: 아,
2: 하루 처음이네.
0: 야, 훌륭한 사장님이시네.
2: 네.
0: 아유, 아니, 근데 사장님, 이렇게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2: 예, 네, 저 광진입니다.
0: 광진 씨,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예, 아이고, 우리 저기 PT샵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 이제 한 15년 정도?
0: 굉장히 오래됐네요.
2: 네.
0: 야, 그러면 15년 동안 어떤 그 PT샵을 CCM을 틀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계신 겁니까?
2: 처음에는
0: 예.
2: 그냥 중소 다른 데처럼 했지만 아무래도 또 더 믿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서 또 좀 집사 직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입구에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걸로 좀 문구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아, 그런 문구도 만들어 두시고.
2: 네.
0: 와, 대단하네요.
2: 그다음 막 그런 거 좀 또 믿는 사람들이 오면 딱 봐도 아, 여기는 믿는 분이 운영하는 곳이구나.
0: 그렇구나.
2: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하신 거구나.
2: 네네.
0: 예,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 그래도,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손님들 반응이 어떠세요?
2: 네. 다들 믿는 분들이 오면 좋아하는데 안 믿는 분들은
0: 네.
2: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야기 해주고.
0: 예.
2: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이야기 좀 막
0: 소통해서
2: 살살살 해주면
0: 예.
2: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좀 이렇게 마음으로 조금 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2: 네네.
0: 와, 그렇구나. 야, 예수의 보혈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또 막혔던 담을 또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그죠?
2: 네네.
0: 아, 이게
2: 말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0: 아, 고객님들이 감동 많이 받으시겠네. 예예. 아니, 어떻게 저기 그 운영하시면서 저 가장 좀 보람된 순간은 언제세요?
2: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원하는 목표 달성하고 또 지금 이전을 최근에 했는데
0: 네.
2: 원래는 젊은 청년들의 그 힘 세지고 몸

0: 품을 만드는 쪽에서
1: 예예.
0: 이전하는 것은 그 좀 노년층이 좀 많으시다 보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이 이제 완쾌가 되고 4년간의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건강을 찾으셔갈 때 많이 보람이 됩니다.
1: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누군가의 네네. 또 삶을 또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0: 네네.
1: 예, 앞으로도
0: 운동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다들 좀.
1: 할렐루야. 앞으로도 우리 또 저기 다 쓰러져 있는 몸들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우리 저기 하창수 씨 그리고 최예원 씨는 어떻게 지금 몸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0: 네. 지금 좋아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현재는 아직. 현재는 엉망진창이시고.
0: 아, 예. 아마 금방 비포 애프터가 나오지 않을까.
1: 아, 그래요.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광진 사장님.
0: 네.
1: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0: 네네.
1: 우리 서광진님의 육성 찬양을 한 곡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0: 큰일 났네.
1: 예, 또 찬양을 한 곡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떠오르는 찬양 있으십니까?
0: 그러면
1: 예, 있다 지금 있다 우리 광진 씨 있다 지금.
0: 근데 또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1: 예. 이거 봐. 자, 가만히 있어 보자. 내 저기 레퍼토리 중에 뭘 하나 꺼내 볼까. 이렇게 이게 있다니까. 예.
0: 어떤 목소리가 좋진 않습니다.
1: 예, 어떤 찬양 한번 해볼까요?
0: 그럼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
1: 거친 길 위를 걸어가도.
0: 잠시만요.
1: 좋습니다. 예. 그럼 후렴 부분으로 바로 치고 갈게요.
0: 잠깐만요.
1: 예. 이제 가사 찾고 계신 거예요?
0: 네. 아니,
1: 자, 준비 되셨습니까?
0: 네.
1: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반주예요, 노반주.
0: 네.
1: 자, 들어갑니다. 액션!

0: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1: 아멘. 성공! 아~ 거친 길 위, 지금 우리 광진님 길 위는 어때요?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0: 지금은 거칠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판탄 대로를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1: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 우리 서광진님 오늘 연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십시오.
0: 네.
1: 고맙습니다.
0: 네, 평안하세요.
1: 예예. 자, 아, 이렇게 서광진님 우리 누군가의 지쳐있는 육신을 다시 건강하게 맹글어주시는 우리 PT샵 사장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거친 길비 무슨 찬양이냐고요? 예, 잘 모르는 찬양이어가지고 저도 예, 확 끼어들지는 못했네. 예. 자, 다음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분 이제 첫 연결되면 예, 다음 분은 이제 또 예, 쭉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분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려볼지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띠또띠 또또띠따 따따따 띠떼 들어갑니다. 자, 아무 전화. 어우야, 어우 깜짝아. 어, 파이팅 있네. 어우야. 전화 거시는 분들 깜짝 놀라겠다. 여보세요?
2: 네, 어디세요?
1: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극동방송이고요.
2: 아, 네.
1: 예, 저는 뿜뿜 라디오의 이건수 PD라고 합니다.
2: 네, 네. 아우.
1: 아이고, 반갑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아이고,
2: 오늘 또 생일인데 이렇게 또
1: 아이고.
2: 재밌게도 큰 선물 주셨네요.
1: 아유, 또 생일, 아유, 또 생일이셔.
2: 네네.
1: 아유, 잘 됐네요. 저희가 지금 그 저기 네. 생방송 중이에요.
2: 아, 네.
1: 예,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2: 네네.
1: 아유, 반갑습니다.
2: 네, 자, 아우, 감사해요.
1: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저는 여기 인천에.

0: 어, 인천.
1: 살고 있는 네. 예, 김성숙입니다.
0: 김성숙님.
1: 네네.
0: 아, 굉장히 성숙하네 지금 목소리가 자체가.
1: 네네.
0: 이렇게 쓱 하나 던지는 거예요, 성숙 씨.
1: 네네. 네네.
0: 아, 반갑습니다.
1: 네.
0: 메가더 장군님의 그곳 우리 인천에 아니 인천에서 어떻게 지금 방송 듣고 계세요?
1: 제가 원래 요양보사 일을 하고 있는데
0: 예, 예.
1: 오늘 어르신께서 이제 오늘 병원에 그 진료가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쉬게 됐어요.
0: 네.
1: 근데 항상 이 방송 좋아했었는데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
0: 아이고 그러셨구나.
1: 예, 예.
0: 아니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또 뿜뿜 라디오 들으면 어르신들은 좀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1: 예, 좋아하세요.
0: 그렇군요. 예.
1: 제가 시간 되면은 이 방송 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예예. 예. 앞으로도 예. 좀 많이 좀 그 어르신들께 들려주세요. 제가
1: 네,
0: 그
1: 네.
0: 자식처럼 손주처럼 이렇게
1: 예.
0: 이렇게 재롱도 부릴 테니까.
1: 네.
0: 예예.
1: 네.
0: 예. 많이 들려주시고요.
1: 감사드리고 있어요. 드릴 때마다.
0: 아유,
1: 아우
0: 세상에.
1: 너무 그냥 영광이에요.
0: 아유 제가 예.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또
1: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성숙 네. 씨가 또 드디어 전화 연결이 되네.
1: 네네.
0: 아,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오늘 저기 쉬시는 거예요, 지금은?
1: 예, 오전에는 이제 하루에
0: 그러시구나.
1: 이제 세 번 모시는데,
0: 예.
1: 오늘 오전에 저기 그 어르신이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0: 예, 예, 예.
1: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0: 그 쉬실 때는 뭐 하면서 쉬세요?
1: 지금 방송 들으면서 또 밀린 또 집안일도
0: 아,
1: 하고.
0: 아, 또 집안일이지.
1: 예, 또 오후에 또, 그, 제가, 그, 어제, 5시부터 8시까지
0: 네.
1: 근무하는 또 어르신이 계세요.
0: 예.
1: 그분이 되게 많이 이렇게 아프신데, 그 기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대장암 3기로
0: 어허.
1: 얼마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0: 아이고, 네.
1: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중부기도 우리 극동방송에 올렸는데, 진짜 기적같이 그, 수술도 너무 잘 되고
0: 네네.
1: 수술 후에 검사를 했는데 암 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0: 아이고 할렐루야.
1: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서 요즘 지금 제가 감동에 진짜 일은 힘들어도 마음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진짜 감사드리는 진짜 그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렇군요.
1: 네네.
0: 아유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정말로.
1: 예, 어르신이 88세인데
0: 예.
1: 여자분이시거든요.
0: 예, 예.
1: 이제 신앙은 천주교 신앙을 갖고 계세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로 그 개신교 그 신앙도 같이 이렇게 그분이 이제 교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거든요.
0: 예.
1: 또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었고 50년을 그 교직 생활에 계시다가 전년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있는 중에 이제 그런 병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0: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저를 만나겠는데
0: 그래요.
1: 아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0: 우리 저기 그 어르신도 참 네. 진리로 돌아오시기를 네. 저희 뿜뿜 라디오가 네.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예, 우리 또 네. 저기 병을 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네. 영혼도 살리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그죠?
1: 네네.
0: 예, 예, 함께 예, 기도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1: 네,
0: 아, 이렇게 전화, 통화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점점 실감이 나시나 봐요? 이제 방송 지금 연결된 게?
1: 나 처음이에요. 근데, 막 지금 떨리고. 너무너무 그때 영광입니다.
0: 아유,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고. 자, 네, 우리 김성숙님.
1: 네네.
0: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네. 날 우리 김성숙님의 네. 육성 찬양을 네. 한 곡 듣고 싶어가지고
1: 어머,
0: 또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DJ가 또 껴들면 되지 뭐. 예, 거들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평소에 네. 즐겨 부르시던 찬양이 혹시 있으십니까?
1: 감사 찬송 좋아해요.
0: 감사 찬송?
1: 네. 감사 찬송가.
0: 아 그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 찬양 말씀이신가요?
1: 예예. 예.
0: 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 그 찬양.
1: 네, 감사해요.
0: 좋습니다.
1: 네.
0: 그 찬양 그러면은
1: 되게 너무 좋아요. 예.
0: 그 찬양을 평소에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1: 항상 제가 저도 원래 또 암 환자였는데 우리 큰 고모로 통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더 굳게 갖게 돼서 또 그 신앙으로 또 저도 이제 이 병을 이제 이겨내면서 또 일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려서 은혜하고 저기 감사 노래를 진짜.
0: 그래.

0: 그러시군요.
1: 너무너무 좋아하고 항상 예, 주게
0: 아니, 지금은 어떻게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
1: 예,
0: 암.
1: 한 10년 전에 되겠는데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또폐 조개가 또 생겼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CT 이제 찍고 이제 지금 검사 지금 결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0: 아이고,
1: 하여튼
0: 그러시군요.
1: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제가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주님 알고부터는 이제 아픈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또 저의 이렇게 큰 변화가 됐어요. 이 모든 게또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부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의 이렇게 큰 변화가 있게 또 크게 또 세우신 또 우리 큐 고모님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아유, 정말 이렇게 또 덤덤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아, 너무 감동이 있네요, 정말로. 예.
1: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꿈
0: 그래요.
1: 같아요.
0: 아유,
1: 오늘
0: 제가,
1: 주님.
0: 저야말로, 그리고 우리 뿜뿜 라디오 지금 가족분들이,
1: 네네.
0: 그런 그또 사연을, 간증들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문자로 지금 보내주고
1: 그래요.
0: 계세요.
1: 너무 감사해요. 진짜.
0: 예.
1: 진짜 눈물 나요.
0: 세상에. 아, 진짜로 그 간증들, 그 많이 많이 또 극동방송을 통한 간증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그 폐에도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예. 또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뭐, 예. 이후 상황들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1: 고맙습니다.
0: 지선님의 감사 찬양, 우리 김성숙님의 음성으로 예, 한번,
1: 저 음성으로요?
0: 예, 들어보도록
1: 나 가서
0: 하겠습니다.
1: 생각이 안 드네.
0: 예, 우리 그래도, 우리 김성숙님의 그 육성으로 들으면 더 은혜가 될것 같아요. 예. 자,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액션! 괜찮습니다. 예, 편안하게 부르세요.
1: 진짜 노래 못 부르는데,
0: 그럼 같이 할게요. 주님 감사해요. 후렴 부분 갈게요.

0: 네, 우리 성숙 씨.
1: 네.
0: 아, 부르시면서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나 봐요. 네.
1: 네.
0: 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지금 확 떠오르셔가지고 지금 눈물이 왈칵 쏟아지신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1: 네네.
0: 날 살리신 그리고 날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 아, 네. 감사의 그 음성편지, 하나님께 띄우는 음성편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편지 한번 띄워볼까요? 김성숙 씨. 예.
1: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미약하고 미련하고 둔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느끼며 또 요양보살 일하면서 또 이 마음을 어르신들께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아... 우리 김성숙님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1: 감사합니다.
0: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김성숙님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건강하시길, 또 주께서 주신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길 뜬품라디오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 지선의 감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해요.
0: 저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최선미입니다. 어느새 달력이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바람도 햇살도 시간도 쉼없이 흘러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7월의 중순을 넘었습니다. 이제 무더운 폭염이 시작되었네요. 돌아보면 아쉬움도 고마움도 작은 웃음도 그저 흘러가는 하루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면 아쉬움 뿐입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몸을 잘 챙기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남은 또 반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소망의 기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청 0981 샵 0981 번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 목사님과 간절히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익명으로 소개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기도 제목 방송으로 소개되기 원치 않는 분들은요 기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우리 창원 만나교회 엄태우 목사님 나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창원이 더위가 늦게 오고 어제 이제 초복이었는데 우리 PD님 너무 덥다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긴 한데 이제 올 여름 많이 덥겠지만 또 그래도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은혜로 잘 지내게 되겠죠.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늘 우리 인생의 생소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소망의 기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 볼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자리 지키며 또한 응답의 역사 기쁨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첫 찬양 예수 예수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0: 아멘. 첫 번째 기도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3210번님, 지난번 뇌경색과 뇌출혈로 선망 증세가 심하시고 인지가 돌아오지 않으셨던 친정어머니를 위해 기도 요청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어머니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극동방송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유, 네. 하나님 치료해 많이, 주시고.
1: 아유, 많이 힘든 아이고. 시간 이렇게 지나오셨을 네. 텐데 네. 또 어머니 회복돼서 깨끗하게 회복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이제 3.10님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210님 어머님 위해서 참 기도하면서 그 시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시켜 주신 어머니 그 남은 모든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0: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기도의 응답 함께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망의 기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기도의 자리 지키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310님 가정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몸의 육적인 아픈 것도 추리했지만 마음에 주님이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믿음이 성장되고 심겨질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7461번님. 조카에 이어 올케 언니까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온 가족이 건강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성가대로 섬기던 언니가 조카의 암 진단 이후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번 일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했던 저의 기도를 회개하며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0: 아유, 또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이 닥치면
1: 네.
0: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올케 언니가 하나님을 떠나는 또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성도님들이랑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나누면서
1: 네네.
0: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소중한 사람들이 다 죽음 당하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버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고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조카와 올케 언니 갑상선암 진단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7461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조카와 올케 언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 가정에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그 믿음마저도 흔들려서 이제 올케 언니가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절망으로 보이는 이가봇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이 가정의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조카 올케 언니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이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서 믿음의 자리를 다시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7461님 특별히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 가정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7087번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군에 가 있는 아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0: 아유, 네, 담담한 기도 같은데
1: 네.
0: 그 안에 절실함도 그리고 간절함도 다 녹아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마음이 네 짠한 것 같습니다. 우리 7087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오늘 그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문제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1: 주여.
0: 오늘 소망의 기도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0: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시간일진데 특별히 7087님 재정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나누고 또 흩어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건강 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1: 주여.
0: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충만하여져서 안전하게 제대하여 하나님 다시 가정의 품으로 또한 친구들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오늘 하루 필요한 은혜 이 가정에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기억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4988번님 조카 한명옥의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조카 한명옥이 하나님과 멀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오랜 기도의 결실이 속히 이루어져 조카 가정이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조카 한명옥이네요. 한명옥 며느님을 위해서 출산과 또 하나님 떠나 있는 삶 다시 돌아와서 또 조카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길 위해서 네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0: 네, 그래도 할머니와 네. 어머니의 오랜 기도가 있는 가정이네요.
1: 네.
0: 아, 조카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 순산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통해서 믿음 회복될 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진 바 되고 응답됨을 믿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조카에 이르는 하나님 이제 3대를 넘어 4대 하나님 이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조카 며느리 이제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출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가정에 또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조카 한 명목 하나님 떨어져서 20년 네. 넘게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 아버지.
0: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네.
0: 그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번 출산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감사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4988번님의 믿음의 간구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8740번님, 그동안 중보기도해 주셨던 오빠가 오전 10시 10분쯤 간암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7차 항암 끝에 수술이 가능해져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너 시간 예정된 이 수술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끝나고 오빠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아유, 지금 수술 중이시겠네요.
1: 네, 들어가셨대요. 네.
0: 예, 저희들 네.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또 항암 잘 진행해서 이제 수술 중이신데 네, 그 수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저희들 기도하고 이 가정에 또 다른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아, 하나님 8740님 오빠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수술실 가운데 있습니다. 7차에 걸친 항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이제 그 수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 붙들어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의료진의 손

0: 길 정확하게 하나님 수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부부 부분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암세포들은 다 제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술 동안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하나님 오빠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1: 아멘.
0: 또한 회복과 치유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1: 주님.
0: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도록
1: 주님.
0: 하나님 그 수술을 통하여서 온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그 생명의 역사로 그 수술의 자리 또한 그 병동에서의 모든 시간을 가득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우리 오빠가 수술 잘 되고 회복되어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봉사도 잘 드리는 귀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간암이셨던 우리 초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지금 얼마나 전도, 붕어빵 전도 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7040님 오빠도 그러한 귀한 간증의 귀한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멘. 다음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4359번님. 생후 189일 된 손자 강주원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원이는 만성 육아종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고 오늘 서울대학병원 오전 진료가 있어 지금 가 있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을 때까지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약물로 인한 장기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잘 지내다가 적절한 때에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유, 이제 6개월 된 손자 네.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셨는데
0: 네.
1: 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만 지금 이제 만성 육아종 질환 아, 이게 그 세균을 죽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 필요한데 아, 그 공여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아, 그 이전에 이제 이식 전까지 아, 또 이렇게 항생제 복용 그리고 후유증 합병증 없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저희 4359님 기도 제목 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아, 하나님 생명 특별히 손주 강주원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만성 육아종 질환 때문에 어려운 시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약물치료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공여자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강주원 하나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강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02422번님 사랑하는 김장민 장로님께 현재 병명은 내정맥 혈전증으로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중환자실에서 동아대학병원 이송 후 잘 치료받고 영육간에 강건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아유, 중환자실에서 지금 약물치료 받으시면 네. 상당히 이제 위험한 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뇌정맥 혈전증인데 아, 이렇게 뇌로 피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막혀버리고 혈전이 쌓이면 힘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함께 마음 다해서 또 급한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김장민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제 장로님 뇌정맥 혈전증으로 인하여서 중환자리에서 약물 치료하며 이제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 그가 깨끗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약물 치료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막혔던 부분이 걱정 없이 뚫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그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의 손길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조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0: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장민 장로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4388번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윤호기가 아픕니다.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고 새 아이를 둔 엄마인데 갑자기 자궁경부암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매일 새벽기도에 나아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뒤에서 보게 되어 이렇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주님께서 윤호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치료하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우나 뭐 믿음의 같은 가족인 것 같아요.
0: 네, 오늘 새벽기도 네. 뒤에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 보니까 네. 같은 신앙생활하는 또 성도님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윤옥 성도님 위해서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참 위험하고 어려운 그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지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제 윤옥 성도님 자궁경부암이라는 소식 듣고 참 많이 놀라고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만큼 하나님 이 가정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옥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 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엄마가 필요한 새 아이가 있습니다. 아내가 필요한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이 모든 일들과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도 어긋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에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너무 귀한 또 같은 성도님의 사랑과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귀한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1222번님, 오늘 성도교회 박희광 목사님께서 갑상설관낭종 선천성 무릎이라고 하네요. 절제 수술을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의료진의 손을 친히 붙드셔서 완벽하고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고 빠른 회복으로 목회사에게도 지장이 없게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이 든든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아,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 네. 보내주셨네요.
1: 네.
0: 박희광 목사님 이제 성도교회 섬기시는데 아마 이제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아, 갑상선 관낭종 아, 절제수술 이제 받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아, 오늘 수술의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1222님께서 이제 성도교회 박희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갑상선 관낭종 수술 아, 저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손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온전히 지키시며 수술의 모든 과정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건강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후에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충만하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수술의 과정 또 이후의 회복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0: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8698번님, 문영숙 권사입니다. 뇌출혈로 원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출혈이 속히 사라져 아무런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1: 아유, 또 본인이 이렇게 네, 네. 기도 제목 보내셨네요. 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 여전히 이제 계속 가끔 출석하시는데 얼마 전에 다치셨대요.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잠도 먹는 것도 어려운데 예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도님 보면서 아 그렇구나 고난 가운데서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는구나. 오늘 8698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뇌출혈은 빨리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네. 또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또 알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8698님 문영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뇌출혈로 원대병원 입원해 있는 문영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출혈이 빨리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지만 또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영숙 권사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조차도 이 어려운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줄 믿음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9681번님 다음 주 월요일에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망막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간 하루 20시간 이상 엎드려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회복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네. 이제 기도 다음 주에 수술 앞두고 있는데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9681님 유리체 주님. 절제술 이제 망막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수술과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힘들지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셔서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수술과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귀한 사연 같이 중보해 주시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창원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0: 아멘. 제작의 김형준 PD님, 저는 순복음 창원교회 최선미 사모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몸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석 같은 존귀한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파종법에는 바람에 날아가도록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씨들은 바람에 의해 날려 여기저기 떨어지는데 당연히 농부는 최대한 옥토에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씨앗이 바람에 날리면 주변에 있는 길가나 또 돌들 사이로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그런 상황은 또한 자연스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일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인간의 마음 상태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길가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 그것이 길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말씀이 들리긴 하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환난이나 박해 등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어찌 될 것인지 고민하고 염려하며 결국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또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식민지 상황이기에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내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민지

계속되었고 유대인들의 박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마음이 길가처럼 되기도 하고 돌밭이나 가시던 물과 같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큰 환난이나 박해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신뢰하지 못한 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만족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원망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편안할 때도 있었지만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 상태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며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한 돌밭과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좋아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신뢰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밭의 형태가 섞여 있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로도 됩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길가나 바위 또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옥토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무너지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포기했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좋은 땅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도 내 마음 어딘가에 옥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열매 맺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옥토의 영역이 있기에 다시 자신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중에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마음 중심이 혹시 아닐지는 몰라도 옥토의 영역이 있으니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또 이 세상의 욕망이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좋은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나의 소유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란 특별한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됩니다. 또 친히 아버지께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내 마음 한 구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중에도 마음 한 구석에 그 말씀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요 열매 맺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0: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정결하고 신실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다 섞여 있어서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의 영역이 한 구석이나마 남아있기에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또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국내외 12개 연회의 행정과 사업을 책임질 차기 감독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기감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회 총회 감독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21명의 후보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등 4개 지역에서 단독 후보가 입후보해 투표 절차를 간소화한 반면 서울연회와 경기연회 등 7개 연회는 치열한 양자대결 구도가 형성됐으며 삼남연회는 유일하게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기존의 3개 신학교 출신 간 후보 사전조율 관행이 흔들리고 다자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과도한 조직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다음 달 대구에서 전국 기독기업인들과 실업인들의 영적 각성과 일터선교 사명을 위한 제52차 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CBMC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일터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는 주제 아래 연합대회를 열고 비즈니스 현장의 복음화 전략을 논의합니다. 제52차 한국대회에는 전 삼성전자 사장 이돈주 장로를 비롯해 문화계와 학계의 기독 오피니언 리더들이 강사로 나서며 일터를 단순한 이윤 창출의 공간이 아닌 선교지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장세호 중앙회장은 이번 대회가 회원들이 일터 현장에서 신뢰와 믿음의 영향력을 실천하며 건강한 변화를 이끄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교회 여름 수련회 비용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재정적인 한계 탓에 청년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문턱을 자발적으로 낮춰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서울 큰은혜 교회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적 한계로 자체 수련회를 열지 못하는 지역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단돈 만 원의 상징적 회비만 받고 이번 여름 캠프에 정식 초청했습니다. 교회 측은 후원 부스를 열어 스트레스 해소용 상품을 직접 제작해 판매하고 성도들의 이웃 학생 지원금을 엮어내 부족한 전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부 청년들은 평소 무심코 쓰던 여름옷 한 벌 살 돈을 아껴 수련회비 절반을 직접 마련해보자는 절약 캠페인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도 청소년 회비를 6만 원으로 동결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중한 영적 경험을 놓치지 않게 돕는 공교회의 섬김이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일입니다.
0: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걷지 못하던 캄보디아 청년이 한국교회와 의료선교단체의 도움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 삶을 찾았습니다. 의료봉사 비정부기구인 글로벌 사랑나눔은 어제 선천정 망곡족을 알아온 21세 캄보디아 청년 티음 꾼티어 씨가 국내에서 모든 치료를 끝내고 고향으로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꾼티어 씨는 현지 선교사들의 주선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에 입국한 뒤 총 7차례의 정밀 수술과 시술을 이겨내며 평생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가보행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설립돼 저개발국 난치병 환우를 치료해온 글로벌 사랑나눔은 앞으로도 의료 소외 국가의 영혼들을 구호하는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교실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1: 어 그래 뭔데 그러노?
3: 아이돌이 되고 싶나요? 미래의 케이팝 스타는 너야. 어머 나 여기 가볼래요.
1: 아이고 엄마 됐다. 그 돈 많이 들어간다 그거.
3: 어 아빠 이거 공짜라는데.
1: 아이고 됐다 그 공부해야지.
3: 아니 아빠 공짜로 영어랑 댄스를 가르쳐준다.
1: 영어? 어 일단 가자.
3: 가자. 어. We're going up up up. One more, one more. Gonna be, gonna be good.
1: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한다.
3: 어, 진짜요?
1: 그럼, 그럼. 우리 민지는 훌륭한 K-pop 스타가 될 거야.
3: Gonna be golden, golden. 아, 감사합니다.
1: 그래, 그래. 벌써 3개월 무료 교실 다녔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응? 특별한 가사가 있는 노래 한번 배워볼래?
3: 네.
1: 그거 부르면 네 영혼이 더 빛날 거야.
3: 어, 좋아.

0: 노래예요? 아이돌 노래예요?
1: 그건 아닌데
0: 네.
1: 잘 들어봐. 진정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그의 말씀을 외워야만 빛을 얻으리. 자, 가사 좋지?
0: 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송. 너의 영혼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솟아날 거야.
0: 이상하다. 아빠가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1: 민지야.
0: 나.
1: 너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아?
0: 아니요, 되고 싶은데요. 그래도 가사가 너무 이상해서.
1: 일단 외워.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먼저 네 영혼을 정화를 해야. 그래야 꿈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0: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꿈꾸면 된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이상해요.
2: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민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0: 아빠.
1: 일단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일단 아버지 오셨으니까, 영어 노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아까 했던 시작.
2: 저 선생님.
1: 예, 예.
2: 민지 야가 노래 몇 개월 배웠다고요?
1: 한 3개월 배웠습니다.
2: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방금 ART신 건가요?
0: 아빠,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완전 음치거든요. 아무튼 선생님 얘기도 이상하고 그냥 저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아빠 집에 가요. 얼른.
3: 아이의 신앙교육이든 재능교육이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무료교실이나 연예인 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 2단 브레이커
2: 단디 모이서이.
4: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랑권 극동방송이
5: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남과 또 그리움과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진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야, 그 사람 진짜 한번 보고 싶다. 그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서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야곱과 요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죄의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누가 가장 보고 싶었을까요?

대부분 엄마도 없습니다. 엄마도 일찍 죽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진짜 대단히 사랑해 주셨는데, 아마 하나님도 생각했겠지만, 아마 아버지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형제를 만나게 됐고 아버지를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정말 기뻐했는데 드디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야곱은 22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창세기 46장 30절에 요셉을 만났을 때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죽었던 것 같은 그 아들을 만나게 되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46장 3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 몸이 떠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미워하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밤에 도망치듯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다시 어디에 왔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사도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점점점 가고 싶은 데살로니가는 가지 못하고 점점점 멀리 저 밑에 아테네까지 피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몸은 그곳으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저 아테네는 데살로니가에서 상당히 먼 거리, 한 육로로 따지면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었더니 점점점 걱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믿음의 초보 아닙니까? 신앙의 초보 아닙니까? 영적으로 따지면 갓난장이 아닙니까? 그 갓난장이를 두고 온 엄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홀로 아테네에 남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남을 테니까 너는 디모데는 너는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안부를 전해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는지 궁금하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네가 가서 디모데가 가서 우리 소식을 안부를 전하라라고 디모데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안부도 묻고 보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은 보통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을 때 1950년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북쪽에 아내와 5남매를 남겨둔 채 둘째 아들 기용이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어져 있었다가 40년쯤 됐을 때 북쪽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거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편지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 편지를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북쪽의 아내에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구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태경 어머니, 나는 요즘도 이따금 당신과 아이들의 꿈을 꿉니다. 1950년 월남후 부산에 내려와 세운 무료병원과 보금병원 앞에 당신과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당신을 삼켜가는 꿈도 꾸었습니다. 놀라 일어나 보면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고 당신에 대한 나의 깊은 사랑을 다시 느낍니다. 40년을 남한에 살며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들었다오. 그러나 당신에게 한 나 스스로의 언약,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만일 우리 둘 중 누가 하나라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다. 아니,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다. 이 사랑은 육으로 있을 때뿐 아니라 떠나 있을 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사랑이다고 한 말을 상기하며 당신을 기다렸소. 여보. 가슴 절절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남았는데 과연 이 장기려 박사님과 북한에 남아있던 김봉숙 여사는 만나봤을까요? 1985년 특별상봉으로 이 장기려 박사님과 김봉숙 여사 가족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기려 박사님은 나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교환하다 이런 편지를 교환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장기려 박사님은 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보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후에 2000년에 이 아들 장기용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이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일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연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구보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수고와 헌신이 담겨있는 이 고린도 후서 꼭 읽어봐야 되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한 가만내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걱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 3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교회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당시에 가장 큰 걱정은 박해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정말 항상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많은 이 방해와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속에 환난이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의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인도는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도마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다니까 인도에 복음이 전해진 건 약 한 20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도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면 토마스 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도의 마니푸르주에서는 2023년 이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교회 50개 곳이 탔고요. 약 60명이 숨졌으며 231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1,700여 채가 불타 없어졌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3만 5천여 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인들이요,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7명 중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 3억 6천만 명 이상이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기독교인 5명 중에 2명이 박해를 받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인도나 이슬람 중앙아시아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요 5명 중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큰 문제는 그 박해의 정도가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죽는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6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7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전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24년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인의 박해를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24년째 1위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뒤로 소말리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수단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바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북한은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박해가 있었죠. 그러나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유혹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혹받을 때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냐? 너 적당히 하며 살아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냐? 너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됐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죠.
테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요, 박해도 있었고요, 동족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있고요. 또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 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심었는데 과연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영적 갓난 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대답이 없습니까?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일 것 같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성경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다행히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성도가 3주 동안 복음 전했던 그 영적 갓난 그런 이 아기와 같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니까 정말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뮤얼 러더퍼드라는 이 목사님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여러 번 편지를 썼는데 한 300통에 가까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중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고난이라는 겨울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얼마나 위대한지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가장 빛나시며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분의 강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이나 신앙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 속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적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도 좋지 않았지만은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잘 있습니까? 안부를 전하며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남겨두고 들로 나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 이곳저곳 헤매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목자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목자의 기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양 찾았다고 잔치

0: 베푸는 게 맞습니까? 양 찾은 게 그렇게 기뻐요? 양값보다 잔치 버리는 게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나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버린다. 그래서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봐야 될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꼭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도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우리의 염려가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도 찾아내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회, 강남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이 변하여 환희와 찬양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활, 신앙생활을 기쁘고 감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찾아내고 기뻐하는 그러한 이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강남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양을 다시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행복한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이탈리아 여행 해보셨어요? 저는 못해봤는데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라는 도시의 세례당에는요 미켈란젤로가 아주 감탄하고 그 멋지다고 칭송했던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는 황금빛 청동문이 있다고 합니다. 기베르티, 로렌초 기베르티라고 하는 조각가가 평생을 바쳐서 만든 걸작이라고 하네요. 이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이 기베르티라고 하는 조각가가요 이 단 하나의 문을 완성하는데 무려 2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문 한 짝에 담긴 수많은 성경의 장면들 그 거기다 다 담기 위해서 그걸 일일이 조각을 하는데 매일 27년을 그렇게 정을 들고 구리판과 씨름했다는 거죠. 화려한 결과, 화려한 예술 작품 뒤에는 청년에서 노년이 되기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예술가의 성실한 인내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고 또 다듬고 매일매일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반복하고 또 내일도 반복하는 그런 마치 이 기베르티라고 하는 조각가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27년의 시간이 지나니 걸작품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좀 닮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내 인생의 황금문이 쫙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아유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27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들이셔서라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오랜 세월 보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듬고 계시는 중이신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혹시 지금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멋지게 기대하는 천국의 문, 그 문 되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기베르티 같은 멋진 예술가들이 실수하지 않죠. 그런데 그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 오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찬양여행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지개 언제쯤 보셨어요? 우리가 이 비가 보통 그치고 소나기가 쏟아진 다음에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나는 언제 봤지? 이런 생각을 좀 머릿속으로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걸 보면 무지개 본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무지개를 우리는 우리 그림도 다 그렇게 그리잖아요. 반원 모양으로 이쪽에서 저쪽 땅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무지개 모양은 반원. 그런데 사실 무지개는 양끝이 땅에서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원이랍니다. 무지개 모양이 본래 원 모양이래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저도 이제야 알게 됩니다. 땅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시야에 보이는 건 지평선에 가려지고 땅 여기 뭐 산에도 가려지고 뭐 건물에도 가려지고 그래서 땅 밑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위에서 무지개를 내려다보면 가렸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가려졌던 반쪽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모양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시야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셔야 겨우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는 그게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복음을 전해도 어떤 분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귀에 들은 것만, 그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옳다고 생각하니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전해 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요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어떤 날은 축복이 더 이상 나에게 멈춘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때로는 주님을 향한 원망도 조금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끊어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적 없고 아무리 고난의 골짜기가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완벽하게 내게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다 보지 못하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 눈을 여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적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빵, 요즘 집에서도 빵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빵을 구울 때 그 갈색으로 살짝 변하는 그것이 풍미가 살아나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그런 거래요. 단순하게 그냥 음식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적절한 열기가 딱 가해질 때 그 식재료 내부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화학작용을 일으킨대요. 여러분이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 눈엔 그게 갈색으로 싹 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열이에요. 적당한 열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요즘 여름 보내시며 열대야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우리 그러잖아요. 날이 덥습니다. 우리는 시원하길 원하고 인생도 좀 시원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열기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이야르 반응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내 인생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런 멋진 맛이 나는 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 또 치열한 삶의 현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절한 불을 지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거죠. 세상은 맛볼 수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풍미라고 할까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여러분 문자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주님은 내 삶을 지금 아름답게 풍미가 가득해서 진짜 빛나는 인생 되도록 지금 익혀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0981, 우물정 0981번입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은 스스로는 빛을 못 내도 그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을 밝히는 그 보름달이 떴을 때 얼마나 환합니까? 그 달이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빛을 잘 비추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조금 떼서 말씀드리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의 사명이 빛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옵니다. 그것을 충실하게 반사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시느라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게 우리가 비춘 빛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향하여 밝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자, 이 따뜻한 마음으로 또 금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광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나 질병 혹은 갑작스러운 고통과 재앙입니까? 최근 베네수엘라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말합니다. 몇 초간의 지진 때문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생기고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겉표면의 현상일 뿐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거대한 재앙들은 결코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은 악한 사람들의 음모와 악행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막으실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벌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지진이나 재앙이 아니라 바로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 이 땅에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이유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죄를 지어서 지적하면 오히려 창세기 가인처럼 더 악하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는 한순간에 순간적인 쾌감과 달콤함은 줄지 몰라도 결국에는 우리 모든 복과 행복과 즐거움을 통째로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거대한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타락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악에서 떠나 사는 진정한 백성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참 은혜로운 설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태능성서 침례교회 고 김경주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인데 벌써 25년 전쯤 일입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바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즉 우리 연배의 언어로 바꾸면 기죽지 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이 어찌나 깊고 강력했는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죽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왜 기죽지 않고 도리어 전심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살 수 있는지 이유를 들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야 왕 13년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스바냐는 그와 동시에 혹은 조금 앞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유다의 영적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은 겨우 2년을 통치하고 암살당했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악으로 피칠갑을 해놓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뒤늦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몸부림쳤지만 유다 백성들 마음 깊숙이 박힌 죄악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불과 22년 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그 파국 직전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주넘은 심판을 하겠다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겠다고 약속하신 점입니다. 그리고 장차 펼쳐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와 장차 임할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향해 기죽지 말고 노래하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흉흉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편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온이란 단어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겠다고 택하신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통치와 임재, 그리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 기죽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님이 지상에서 직접 다스리실 천년왕국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영적 시온족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시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사회의 지위가 높든

0: 죽든 낫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위기와 재앙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길을 죽이려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죽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졌던 모든 죄의 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대적 마귀 권세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즉 샬롬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친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십시오. 싸워보지도 않고 대적 앞에 미리 겁부터 먹으면 그 싸움은 이미 진 것입니다. 영화를 보셨지요? 이순신 장군님이 명량해전에서 겨우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이 넘는 왜선 앞에 섰을 때의 일입니다. 밀려오는 적들을 보고 병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겁먹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미련을 버리게 하고 자신이 머물렀던 진영을 불태워버립니다.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설프게 살려고 도망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미련 없이 부딪히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환경 앞에 미리 두려워하거나 기죽으면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최종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어깨띠를 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조용히 믿음으로 당대하게 외치십시오. 죽기밖에 더하겠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보며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하루도 기좀 펴고 살자. 기쁨으로 당당하게 걷자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100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3천여 교회가 있었던 북한에는 아직도 구루터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에 백성들이 중국으로 나와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받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의 자생적 활동을 하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 의해 암묵간에 믿게 된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선전이라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지하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캄캄한 곳이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들로 인해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면에 신앙의 자유가 있어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숨죽이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속히 복음 통일로 북한 지하 교인들과 손잡고 예배 드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수레바퀴 선교회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9화 창사를 넘어

일제강점기. 한번 형무소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때때로 몸이 병들어 더는 옥에 가둘 수 없을 때 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

0: 이게 다야?
1: 네, 말씀하신 돈 다 모아온 거예요.
2: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 정도는 안 돼. 봐봐. 치료비, 행정서류비 등등등. 휴가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만 달랑 가져온다고?
3: 아니, 그런 돈 얘기가 없었잖아요. 이미 집이고 살림이고 다 팔아버렸는데 뭔 돈이 더 있단 말이요.
2: 돈이 없다고? 응, 그럼 그냥 썩게 놔두든지. 그 감옥에서 죽어도 우린 책임 없어.
1: 저기요, 제발,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2: 그 이렇게 애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와야 된다고. 돈을.
3: 이런 몸소름들, 죄 없는 사람 죽도록 때린 것도 모자라서 뭐 돈을 달라고? 우리 아들 목숨 가지고 장사하는 게야.
2: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돈을 더 가져와서 병보석을 하든가 아님 그냥 가시든가.

0: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오니 참 좋구만. 근데 무슨 돈으로 보석금을 낸 거야? 설마 당신 이 집이랑 우리 전 재산 다 털어서 나랑 바꾼 거야?
1: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여보 좀 누워서 쉬어요.
0: 여보, 날 보고 똑바로 얘기해.
1: 예, 일단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죠. 빚도 좀 졌고요.
2: 네가 살아서 오기만 한다면 집인들 뭔들 뭘 다 못 팔겠니?
0: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 당신 돌아오셨으면 됐어요. 집은 나중에라도 다시 찾으면 되지만 당신은 다시 못 볼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3: 맞아요,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0: 그래, 잘했다. 잘했어. 빚이야, 내가 갚으면 되지.
3: 아버지!
1: 어, 여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0: 이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구려. 아휴, 쉬면 좀 나아지려나?
4: 다시 만난 기쁨의 시간이 지나자 눈앞에는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의 어깨 위에 더 큰 짐이 지어졌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0: 살아서 사랑하는 이들을 볼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코앞에 놓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빚은 점점 늘어날 텐데. 걱정입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는 감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풀어주셨듯 지금의 이 막막함도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 며칠 뒤 등잔불이 환하게 켜진 밤, 종환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찾아온다.
2: 자,

0: 준비해왔어요. 오늘 넉넉하게 만들었으니 다들 많이 드세요.
1: 아, 각수다. 저 많이 주세요.
0: 아버지 먼저 가져다 드려야지. 자, 이거 드리고 오면 더 많이 담아줄게.
1: 아싸!
2: 나는 천천히 먹어도 괜찮으니 너 먼저 먹으랴.
1: 아니에요. 먼저 주세요. 이거 먼저 드려야 더 많이 받거든요.
2: 뭐?

0: 형제님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이렇게 다시 웃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네요.
1: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함께 힘드셨다는 거 저 잘 압니다.
0: 우리가 어찌 힘들다 하겠어요.
1: 안 봐도 뻔하죠. 제 아내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울며 기도했을 거고 저희 어머니는 원래 부엌에 들어가 숨죽여 우셨겠죠.
0: 우리 모두 매일 함께 기도했어요.
1: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덕분에 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일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동시에 저도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 안에 있는 동안 저는요, 그 일본 놈들을 수백 번을 죽였습니다. 제 마음속으로요. 묶여있던 사슬만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똑같이 복수했을 겁니다. 배를 맞을 때마다 똑같이 복수할 생각만 했어요. 제 안의 악함은 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매보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아실 테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를 때리던 그 사람에게서 연민을 느꼈습니다. 점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매질이 멈췄어요.
0: 주님.
1: 그리고 더 이상 매질도 신문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예배를 드렸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2: 참 감사한 고백이네요. 사실 저도 제 안의 악함을 똑똑히 본 적이 있어요. 일본 관리인들의 악행을 볼 때면 저도 복수심이 치밀었어요. 종환 형제님처럼 힘만 있다면 당장 다리라도 하나 부러뜨리고 싶다는 생각.
0: 저도요.
3: 저도 그랬어요.
2: 맞아요. 우리 모두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0: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듯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군요. 어쩌면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3: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사실 전 아직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가슴이 무너져요.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모습 다 제 아이 같아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래서 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쓰라려요. 저는 아직도 제 아이를 왜 데려갔는지 묻고 싶어요.
4: 자매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이 돼 울고 있다. 종아는 힘겹게 몸을 움직여 다가간다. 옆에 있던 정심이 놀라 붙들지만 종아는 괜찮다며 미소를 짓는다. 그는 절뚝이며 자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는다.
1: 자매님, 저 또한 늘 원망에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또 원망했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님은 제 원망마저 귀 기울여 들으셨고 흘리는 눈물마저

0: 기도로 받으셨다는 사실을요. 자매님, 자매님이 지금 흘리는 이 눈물도 주님은 귀한 기도로 받으실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매의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를 잃은 그 깊은 상처 속에 주의 위로를 심어주시옵시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원망도 눈물도 모두 은혜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눈물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습니다. 잃은 것만큼 더 깊은 주의 사랑으로 이 자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1: 정심과 선교사가 다가와 자매를 꼭 안아준다. 종환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무릎 꿇은 그 순간 부서진 마음과 부서진 마음이 맞닿았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주님은 흘린 눈물 위에 위로를 덮으셨다.

0: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보리죽으로 끼니를 입고 아이는 달아 해진 신발을 신고 뛰놀았다. 빚은 그대로였고 내일은 더 막막했다. 그러나 어둡던 곳에 해가 들기 시작했다.
1: 아버지, 더 높이요. 네?
2: 야, 이놈아.
1: 좀 높이요.
2: 아유, 더 가벼워요. 더 높이 들지. 아, 아버지 살 떨어지겠다.
3: 아이고, 이제 그만해. 아버지 힘드셔.
1: 아, 한 번만 더요. 네? 한 번만.
2: 좋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1: 네, 대신 엄청 높이 올려주세요. 엄청 높이.
2: 이렇게.
3: 신기하게 이렇게 웃는 날이 또 오네요, 어머니.
4: 그러게.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 아이고. 저 웃음소리가 참 감사해. 예.
0: 그때 문이 열리며 엘리사가 들어온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있다.
5: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미국에서 보낸 약품과 먹을 것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3: 이게 뭔가요?
5: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헌금이에요. 많진 않아도 빚 갚는 데 보태시라고 마음을 담았어요.
0: 모두가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며 하늘을 바라본다. 종화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린다.
6: 주여, 감사합니다.
0: 현실이라는 창살이 그들을 가둘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그들의 삶은 더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9화 창사를 넘어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0: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0: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삼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생시키는 목자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소생시키는 목자, 끊임없이 실족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이 양들을 목자는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소생시키는 목자, 양들을 소생시키는 목자, 사람을 소생시키는 목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양을 소생시키는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양은 왜 실족하게 될까요? 양이 실족하기 때문에 목자가 몸을 던져서 그 양을 소생시키는 거죠. 마치 인공호흡을 해서 지금 실신한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양이 왜 실족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리에서 뭐하기 때문이죠? 이탈하기 때문.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은 풀을 뜯을 때도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풀을 막 뜯습니다. 그래야 서로 보호할 수 있고 또 추울 때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양들은 누워서 쉴 때나 잠을 잘 때도 우리 안에서도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몸으로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모여서 잠을 자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별난 녀석들이 있죠. 모여서 풀을 떴는데 어떤 녀석은 무리로부터 이탈해버립니다. 아, 저기에 풀이 더 많은 것 같고 저 풀이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래 너희들은 저리 가 나는 더 맛있는 풀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 무리들로부터 이탈하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럴 때 일이나 늑대나 하이에나와 같은 이런 맹수들에게 노출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그걸 다큐멘터리를 보면 밀림의 왕자 사자라고 하는 이런 맹수들이 무리 가운데 아무리 약한 무리라도 사슴이라도 서로 딱 무리를 지어서 힘을 합치고 무리가 끈끈하게 있을 때는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두 놈이 저쪽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무리에서 이탈하고 벗어났을 때 그것은 영락없이 맹수들의 먹잇감의 표적 1호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대적하는 영들은 끊임없이 무리로부터 이탈해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이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 내가 속해 있는 마산 3.1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무리 가운데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떠나 있다든지 여러분 마음이 멀어져 있다든지 이탈되어져 버리면 이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SFC 강령,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SFC 출신들이라면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달달 외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경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산 3.1교회라고 하는 이 시대에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이 동시대에 마산 3.1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 무리와 이탈되어져 버리면 시험들게 되고 낙심이 밀려오게 되고 괜히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 악한 영들의 놀잇감으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 양들이 실족해가 될까요? 잘못 디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길을 가다가 잘못 헛디디면 넘어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뚱뚱한 양일수록 건장한 양일수록 털이 부실부실 많은 양일수록 잘못 디뎌서 넘어지고 등이 땅에 닿이고 배가 위로 올라오면 스스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독수리에게 낚아채지든지 일이나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먹잇감이 되든지 그대로 계속 방치해두면 이 양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탈진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무겁고 또 뚱뚱하고 털이 수북할

세울수록 오히려 힘이 세고 건강을 자랑하는 양일수록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여러분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나는 그래도 이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솟아날 때 높아질 때 그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넘어지는 경우는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교만과 그만과 자만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실족한 양, 넘어진 양을 목자는 어떻게 소생시킬까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 넘어진 양을 보게 되면 우선 쓰러진 양을 그늘로 데리고 옵니다. 안고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늘이 없다. 그러면 목자가 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지주를 세우고 겉옷을 덮어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그 자기 옷으로 만든 그늘로 데리고 와서 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 물통에서 물을 꺼내서 목말라 있는 양에게 자신의 물을 막 먹입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뒤로 벌러덩 넘어져 있는 양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점점점 마비가 되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목자가 양을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저 꼬리까지 다리까지 계속해서 만져줍니다.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늘에 좀 시원한 데 있고 물을 마시고 마사지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점점점점 되면 양이 기운을 차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를 소개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들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뭘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가 있답니다. 이리가 오면 내 살려고 양 한 마리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버리는 그런 사꾼 목자. 여러분 이때 당시는 양의 주인이 가족이나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양이 더 많으면 임시 임부를 두어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는 월급을 주고 양을 맡기는 이것을 일컬어서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사꾼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것하고 그냥 월급 받고 삭슬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 목자하고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자기 옷을 벗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자신의 물통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나를 어루만져서 다시금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참 목자이시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 목자는 늘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목자였을 때 실족한 양을 이렇게 회복시켰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람이 실족했을 때, 내가 실족했을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소생시켜 주셨는가.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다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실족한 다윗을 어떻게 소생시켜 주셨는가? 그렇다면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어떨 때 실족했습니까? 승승장구할 때였습니다. 다윗이 왜 넘어져 버렸죠? 왜 실족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보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전쟁터에 앞서서 나가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만한 군사력이 갖추어졌습니다. 자신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최고라고 열렬한 지지와 칭송을 보냅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일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실족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토록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그리고 간음했던 그 여인의 남편이 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부하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버리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허물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덮어버릴 때 여러분 그 죄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탈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시편 32편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32편 3, 4절이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간음의 죄를 덮어버리고 살인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덮어버리고 있지만 실상 다윗의 영혼과 그 내면과 그 육신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해서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때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통에 자복하지 않고 있을 때 감추고 있을 때 덮어버리고 있을 때 내 뼈가 쇠하였다고 내 속에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여져 있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덮고 있고 자백하지 않고 방치해버리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마른 여름의 마름 그와 같다라고. 여러분, 여름 가뭄에 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있는 논밭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지금 그와 같은 모양이라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소생시켜 주실까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인생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날카롭게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그 앞에서 통에 자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을 했든지 시이기 때문에 좀 과장법이 있죠.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았든지 다윗이 잠자는 침대가 그 눈물에 떠오를 정도가 되었다고. 그 정도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다윗을 일으켜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성군 다윗으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회개의 길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올 때, 어떤 허물과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 때문에 그 발걸음이 실족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허물과 범죄로 인해서 영혼의 침체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 귀를 틀어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더 나가면 큰일 나는데, 그걸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쇠하여질 대로 쇠하여져 가고 있는데, 메말라 가고 있는데 그저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소생함이 필요하다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할 때라고 나의 내면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애써 그냥 짓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실족할 때 다시 소생게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회개의 길, 통회의 길, 자복의 길, 이 길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불의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악한 은행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약속하십니다. 널리 용서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영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육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나의 생업을 아름답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로 많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말이 뭘까요? 경찰서에 가면 자백하라고.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똑같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똑같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당한 일을 말해도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유익이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말한다 말은 내 입장에서 뭔가를 합리화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게 뭐가 있어요? 사실 내가 저 사람에게 막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랬고요 저것 때문에 저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속일 수 없는 나의 내면, 나의 생각, 그 원인, 이유조차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나의 이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 저를 변론하려고요. 막 보태가지고 그 말을 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지만 그 저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고 저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의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백의 길, 회개의 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십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죽어가던 영혼들은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절 한절이 휘파람을 부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생시키시는 목자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시편 103편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저 멀리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버리면 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옮겨버린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발로 꽝 밟으시고 그것을 들어서 그냥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데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죄악이 가라앉아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10년 전 이야기도 생각을 해내가지고 또 곱씹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던져버리면 한번 용서하시면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요. 한 해만 들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을 키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외동딸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이 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금이와 오기와 키운 이 소중한 딸을 잃었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도시 술집에서 딸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도시에 다 그냥 뿌립니다. 그 전단지에 딸의 사진이 아니고 엄마의 사진을 붙여서 그 밑에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엄마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엄마가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딸이 수치스러워할까 봐 딸의 사진을 전단지에 넣은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전단지에 붙여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0: 3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출했던 딸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전단지를 봤는데 그 전단지에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수치를 대신하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끼게 되었고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엄마의 품으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같은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옷을 벗기움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해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과 새로운 한 주간 휘파람을 불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초복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으로라는 단어 제가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저란 단어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고 가사를 묵상하는 찬양이 그저 엎드리는 것 이런 제목의 찬양이에요. 뭐 힘든 일

나는 그냥 힘을 쭉 빼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실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저 기다리는 거, 그저 공부하는 거, 그저 사랑하는 거, 그저 기도하는 것. 누군가 사랑할 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사랑 못해요. 그쵸? 교회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못 다닙니다.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곡 들어봅니다. 그저 엎드리는 마음으로 히즈윌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희지율의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근데 힘을 빼고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다리고 또 어떨 때는 또 도전하고 예,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그냥 씨 뿌리고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안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오프닝에 공감하는 분들 문자 또 어플 메시지 주고 계시네요.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저 감사해. 뭐 특별한 거 아니어도 청주에서 8865번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요. 이 시간 3개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랜 직장 생활을 잠시 쉬게 되어서 시간이 있다고요. 우리 7928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와, 우리 4420번님 저희 교회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는데 이야 이거 뭡니까? 팥빙수, 망고빙수, 핫도그, 에이드 생각보다 잘 팔렸어요. 권사님들이 팥빙수를 엄청 팔아주셨습니다. 사진 속의 빙수 제가 만든 거라고. 와, 뭐 그림 같네요. 와, 참, 예, 좋습니다. 우리 또 바자회 산교 모금을 위해서 자 구로구에서 잘 오셨습니다. 그저 기도하게 하소서. 요즘 저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2594번님 그저 전도에 힘쓰는 것. 집에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저 전도 갑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5376번님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8413번님 주님 납작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업고 가시기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저 살 빠지게 도와주세요. 예,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면서도 내 스스로 해결하라고 늘 고집부리고 있는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기 실천해보겠다고 0691번님 그렇습니다. 좋네요. 오프닝으로 뭔가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분들 많이 생겨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버티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보다 살짝 더 이렇게 좀 힘 좀 들어간 단어입니다. 이제 결코 기도를 쉬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있죠. 이제 역전되리라.

0: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하고 힘난다고 8841번님 흐린 평택 그렇지만 늘 즐겁게 1112번님 듣고 계십니다. 그저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고 머리 들고 창피하네요. 주님 엎어지고 싶어요. 231번님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포항에서 4478번님 말씀 앞에서 추악하고 죄 많은 죄인을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 주세요 라고 바로 33번님 강한 의지를 보이시네요. 그저 그냥 말씀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 우물정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번호 전국 어디서나 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라디오처럼 들을 수도 있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새끼라 주은이와 방송 듣고 나서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주은이 응원하는 칠찬 일색이었다. 주은이와 지금도 차 안에서 같이 듣고 있다고. 지난번에 혹시 그 귀염둥이 통화했던 3184번으로 오셨네요. 8532번이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은혜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돌아가고 싶어요. 자, 고맙습니다. 주님 저는 제 몸무게가 역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패스하겠습니다. 예, 항상 화를 복으로 역전시켜주는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자, 3시 15분 지나고 있는데요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자, 6년 방학 중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자, 우리 이분께 정일순 제가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정일순님이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거든요. 지금 친구, 네, 친구에게 전화 갑니다. 정일순님께 일반 전화로.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정일순님 되시죠?
1: 네네.
0: 강민호님, 친구 네. 맞나요? 친구?
1: 네.
0: 친구가 방송국으로 우리 정일수님 네. 사연을 보내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얘기 들으셨죠?
1: 예, 예.
0: 어디까지 얘기 들으셨어요?
1: 예? 극동방송에서.
0: 예.

0: 전화 올 것이다 받아라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1: 아, 그 소리만 들었습니까?
0: 예.
1: 잘하셨네요. 친구 말을 잘 듣고 계시는구나. 예. 잘 말 듣다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선물. 아, 예. 선물. 지금 울산 맞죠? 울산.
0: 네네.
1: 네. 자, 선물 부를 테니까요. 그래서 예. 좋은 선물 골라보십시오.
0: 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주식회사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네네.
1: 여기서 어떤 거?
0: 단백질 세이크.
1: 단백질. 하겠습니다. 단백질. 네, 예. 예. 자, 우리 친구 덕분에 이렇게
0: 네.
1: 선물 받는데 친구한테도 줘야죠.
0: 네네. 그래야죠. 당연히.
1: 친구 뭐 줄까요? 친구는 뭘 좋아할까요?
0: 친구분도 아무래도 단백질 좋아하듯이 분데요.
1: 아, 그럼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0: 네.
1: 친구 이름이 강민호, 그렇죠?
0: 예, 예.
1: 자, 우리 민호 씨.
2: 예.
1: 어떤 선물 드릴까요? 응?
2: 저는 주얼리.
1: 어우, 주얼리. 단백질 말고.
2: 예.
1: 나는 먹는 거는 괜찮고, 주얼리. 뭐 선물하시게요?
2: 아, 예.
1: 어, 그분이, 그분께?
2: 네? 아, 예.
1: 예, 예, 그분께.
2: 아니, 예.
1: 아내에게?
2: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친구예요?
2: 아,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1: 같은 교회를? 예. 뭐 어렸을 때부터?
2: 교회는, 예. 아니요, 그거 아니고.
1: 예, 그러면.
2: 나이가 30대 정도.
1: 30대 정도 그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2: 예.
1: 그러다가 지금 우리 정일수님.
0: 네네.
1: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0: 네네.
1: 얼마나 됐어요, 쉰 지?
0: 쉰 지 제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5년 정도 됐습니까?
0: 예, 예.
1: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친구가 방송국으로 예, 예. 친구를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 신청을 한 거예요.
0: 네, 네.
1: 생방송 중에.
0: 예.
1: 생방송 중이었다는 거 아세요?
0: 예, 그거는 몰랐습니다.
1: 그거 몰랐습니까?
0: 예, 예. 예.
1: 전국 생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0: 예, 예.
1: 자, 우리 정일수님.
0: 예.
1: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예.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0: 네네 그러겠습니다.
1: 제가
0: 약속하겠습니다.
1: 제가 강민호님께 네. 들으니까 네. 이 교회 갈게 교회 가야 되는데라고 얘기한 것만 벌써 3년 지났다는데.
0: 네 그래요 맞아요.
1: 맞아요?
0: 예.
1: 야 오래 걸리네요. 이제 오늘 네. 끝내 봅시다. 오늘.
0: 네네 이제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1: 이번 주에. 응?
0: 예.
1: 약속한다고
0: 예.
1: 했잖아요.
0: 네.
1: 저하고 이제 새끼 손가락 거는 거예요.
0: 네.
1: 이게 진짜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오늘을 그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0: 네.
1: 주신 정말 좋은 기회 계기로 생각하면서 네. 이번 주부터 네. 가는 걸로.
0: 네, 알겠습니다.
1: 어디 교회로 가나요?
0: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받은 교회가 따로 있긴 있거든요. 더.
1: 따로 있습니까?
0: 예, 예.
1: 우리 원래 다니던 강민호님하고 원래 다니던 교회는 다른 데 있어요?
0: 예, 좀 거리가 멀어 가지고.
1: 네, 네.
0: 예, 항상 차로 저를 데려다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1: 누가요? 친구가?
0: 예, 예. 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1: 그렇구나.
0: 예.
1: 자, 우리 민호 씨.
2: 예.
1: 우리 정일순 친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2: 응? 예.
1: 그래도 지금 많이 마음을 열었네요.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하십시오.
2: 항상 믿음은 좋은 친구인데 주일 성소를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믿음과 주일 성소가 하나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저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2: 아 그래.
1: 친구한테 얘기한 거 맞죠?
2: 예.
1: 네, 네, 그래요. 자 우리 정일수님.
0: 네.
1: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시는 걸로 결단을 하면서
0: 예.
1: 저 따라서 기도를 한번 하시죠.
0: 네.
1: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죄를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일수님.
1: 네.
0: 저랑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1: 네.
0: 하나님하고도 약속했습니다.
1: 네.
0: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1: 예.
0: 앞으로 이제 방학 없이.
1: 예, 예.
0: 쭉쭉 가시는 걸로.
1: 네.
0: 자, 우리 정일수님이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1: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0: 그러면 그냥 가사만 불러주시면. 가사 알려주시면.
1: 갑자기 너무 긴장.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 예.
0: 갑자기 긴장돼가지고.
1: 예.
0: 제가 볼 땐 전혀 지금 긴장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0: 그래요? 자, 네. 그러면은 우리 네. 친구한테 넘겨도 될까요?
1: 네.
0: 우리 강민호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2: 고난이 꽃이 되게 하소서.
0: 아유, 그게 제목 맞아요? 그런 곡이 없는데.
2: 예?
0: 그런 곡이 여기 없네요.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2: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0: 아유, 죄송한데 그런 제목이 없어요.
2: 그럼 은혜 하겠습니다.
0: 은혜. 아, 예. 아유, 고난 아까 그 곡을 진짜 제일 인생곡으로 하시나 봐요.
2: 아, 그렇습니다.
0: 아, 자, 우리 정일수님 혹시 생각나셨나요, 지금?
1: 지금요.
0: 예. 생각 안 나요, 지금도?
1: 이게 지금 있을지 모르는데. 네? 아무것도 너를? 예.
0: 와, 이 두 분은 정말 제가 모르는 것. 아무것도 너를.
1: 네.
0: 찬양 맞아요?
1: 네.
0: 이것도 없는데.
2: 네. 이거 아니에요 혹시? 아무것도 너.
0: 아무 두려워 말라 그건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1: 예. 네.
0: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무것도 너를이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1: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요.
0: 마음이 편안해지고?
1: 예, 예.
0: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계속 들으시고요.
1: 네, 네.
0: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안한 네. 마음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 만나셨으면 네. 좋겠어요. 예.
1: 네, 감사드립니다.
0: 자, 두 분 인사하시고.
2: 예.
0: 두 분 안 친하구나.
2: 피디님.
0: 예, 예.
2: 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0: 예, 예, 하십시오.
2: 그 예배 보고,
0: 예.
2: 확인하는 거, 그것 좀 정일순 꼭 좀 해주십시오.
0: 아, 자, 우리 정일순님.
1: 네.
0: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드렸다고 문자를 네. 꼭 주셔야 돼요. 그 말하는 네. 것 같은데.
1: 네.
2: 아, 그렇습니다.
0: 예, 극동방송을 아, 예. 들으면서 그 네. 생방송 중에 저한테 갔다 네. 왔다고.
1: 네.
0: 꼭 좀 문자 좀 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예.
1: 네.
0: 울산 극동방송 꼭 들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1: 네.
0: 네네. 자, 두 분 이제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 예.
2: 일순아.
1: 아.
2: 어쩌근데, 아무튼, 꼭 하나님 안에서 꼭 행복하시길 바란다.
1: 너로 인해서 나 오늘 너무나 감사한 은혜를 받은 것 같다. 고마워.
2: 그래, 서로 감사한다.
0: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네. 기다릴게요.

0: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종욱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아무것도 너를 들었을 때 제가 갸우뚱했습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죠. 그쵸? 어떤 분은 한참 웃었다고 또 이렇게 또 문자도 주셨네요. 꼭 이분 정말 친구가 생각보다 와, 꼭이 확인까지 꼭 받고 싶다고. 예. 우리 정일수님 꼭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가 문자를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건강검진 받고 결과 듣기 위해 병원 가는 길이네요. 모든 걸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7770번님, 할렐루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이들과 이른 휴가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는 중에 8776번님 사연 주셨네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날들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야, 휴가 중에 또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 갖고 계시네요. 잘 갔다가 또 돌아오십시오. 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 이번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지금 방학을 끝내게 하고 싶군요. 자, 여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가 지금 구했습니다. 여동생 8836 8836. 신호가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최선홍님 되시죠?
1: 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의 새깨라라는 프로그램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압니다.
0: 가끔 들으세요?
1: 요 근래에 이제 듣고 있습니다.
0: 요 근래, 왜 오빠가 한번 들어보래요? 예? 아, 그래요? 오빠가 최선웅님 사연을 보내가지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거든요. 알고 있죠? 오빠가 전화 받으라고 했죠? 혹시 이거 생방송인 것도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듣고
0: 와,
1: 있습니다.
0: 오빠가 다 말했구나.
1: 아, 재작년에도 한번

0: 국동 방송에서 통화한 적도 있고요.
1: 진짜요? 뭐 예. 이런 이 프로그램으로 저와 함께?
0: 예.
1: 저랑 통화했다고요?
0: 한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1: 저랑 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저랑 이렇게
0: 오빠가 막 사연을 보내가지고
1: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0: 그때 네? 그때는 제가 그때 외국에 있어가지고
1: 네네.
0: 예. 또 오빠 말 또 한쪽 귀로 또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또 교회를 나가 보려고 또 마음을 먹고 찾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때는 예. 외국에 있었어요.
0: 예.
1: 이제 귀국하셨고.
0: 예.
1: 교회 안 나간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0: 저는 교회를 처음부터 안 갔었고요.
1: 안 갔어요?
0: 예. 처음부터 안 갔었고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됐거든요.
1: 지금 교회를 그러면은 갔어요 지난주에?
0: 저 예.
1: 아 진짜요?
0: 예.
1: 갔군요. 어떻게 가셨어요?
0: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1: 네.
0: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1: 네네.
0: 갔는데
1: 예.
0: 가다 또 그 다음 주 또 가게 되고 예.
1: 그래서 두 번 갔어요.
0: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그냥
1: 두 번 갔군요. 두 번 예배를 드렸어요. 어땠어요? 두 번 다 예배가.
0: 첫날에 갔는데 그때 그 감사라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 그래요.
0: 그 내용이
1: 예.
0: 예,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1: 두 번째는
0: 두 번째도 가서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1: 네네.
0: 예,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했어요.
1: 편안했어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도 가고 싶어요.
0: 갈 거예요.
1: 와,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방학생이 아니군요. 자,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는데 아까 혹시 제가 선물 막 부를 때 방송 들으셨어요?
0: 예.
1: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0: 저요?
1: 네.
0: 안 주셔도 되는데?
1: 얼른 빨리요, 빨리.
0: 아, 그래요?
1: 빨리.
0: 아, 그러면 저 레모나 할게요.
1: 레모나. 오빠는 뭐 줄까요? 오빠.
0: 오빠도 레모나 주세요.
1: 오빠 레모나 알겠습니다.
0: 예.
1: 자, 오빠가 혹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빠.
2: 네.
1: 오빠 레모나 좋아요?
2: 네, 좋아합니다.
1: 아, 진짜요?
2: 네.
1: 자, 최선웅님.
0: 네.
1: 오빠 옆에 연결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0: 아니요,
1: 있었어요?
0: 몰랐어요.
1: 그건 몰랐습니까?
0: 예.
1: 두 분 어느 지역이세요? 다른 지역인가?
2: 저는 부산에 있고요.
1: 예.
0: 저는 경남 창녕에 있습니다.
1: 창녕.
0: 예.
1: 그렇구나. 최종호님, 보니까 네. 최선홍님이 저는 방학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두 번 교회를 나갔네요.
2: 아, 그때 이제 사연 올리기 전에 일단 먼저 나가보려 했고
1: 네.
2: 사실은 작년에 새끼라 연결된 게 아니고 제가 네. 그 극동을 전파 선교사 할 때
1: 예.
2: 전파 선교사 통해서 한번 기도 부탁한다고 한 건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연결을 한 번도 안 했거든.
1: 전화 연결된 건 아니고?
2: 네, 그건 아니고
1: 예.
2: 전파 선교사로 통해 해가지고 기도하는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걸로 했었어요.
1: 그렇게요. 어쩐지 제가 아까 이제 외국에 계셨다는데 외국에 계실 때가 제가 막 전화 연결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2: 그러니까. 예.
1: 외국까지 제가 전화 연결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잘 오셨고 오빠가 네. 한번 교회를 나가보라고 전화 연결하기 전에 했는데 또 그걸 나가봤고
2: 네.
1: 오빠 얘기를 잘 듣네요. 동생분이
0: 그만큼 미안하죠.
1: 네? 아, 미안한 게 많아서
0: 미안해요.
1: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
0: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1: 예.
0: 네, 제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고 열심히 이제 제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1: 예, 그래요. 부모님이 지금 최근에 천국 가셨나요?
0: 예.
1: 두 분 다?
0: 예.
1: 두 분 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0: 예. 기도 잘 하시고 가셨어요.
1: 그럼 천국에서 부모님이 아들, 딸 기다리고 있겠네요.
0: 네.
1: 그러니까 천국에서 우리 아빠, 엄마 꼭 만나야죠.
0: 그렇죠.
1: 어떻게 천국 가는 줄 아세요?
0: 아니, 잘 모르겠어요.
1: 잘 몰라요?
0: 예.
1: 착한 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0: 예.
1: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셔야
0: 예.
1: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0: 예.
1: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0: 주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대신.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2: 네.
0: 이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얘기를 더 깊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2: 네,
0: 네, 네. 자, 거의 그러면은 방학이라기보다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2: 네, 네.
0: 오빠 최종원님.
1: 네, 네.
0: 네, 그런 거죠. 동생이.
1: 네, 그렇습니다.
0: 방학이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네. 다시 시작하는 거군요.
1: 네.
0: 최근에 좀 어려움도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모르지만.
1: 네, 네.
0: 그렇죠? 예. 자, 우리 최선욱님, 저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고백하는 기도가 있어요.
2: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죠.
2: 예.
0: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네, 아멘.
0: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저 우리 오빠 되시는 최종원님.
1: 네네.
0: 아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안 했죠?
1: 아, 하고 싶은 말요?
0: 예.
1: 아,
0: 동생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1: 아, 이게 한
0: 저한테 말고 동생한테 조금... 동생 이름 불러가지고 선호가 아, 이러면서 예.
1: 선호가.
2: 네.
1: 아버지가 그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실 때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 모습 보고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잘 함께 가자. 사랑한다.
2: 알았어 오빠.
0: 이야 참 너무 믿음직하고 든든한 우리 오빠네요.
2: 맞아요.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실 때 그런 네. 모습들을 같이 보셨구나.
2: 네.
1: 임종을 같이 봤습니다.
0: 임종을 같이 보셨어요.
1: 네. 네.
0: 살아생전에 예수님 잘 믿는 아버님이셨나 봐요.
2: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진짜 그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에서 정말 우리 딸도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꼭 만나기를 진짜 기다릴 거예요.
2: 예.
0: 근데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창녕에서?
2: 창녕에...
0: 이미 근데 창녕에 그 집 앞에 근처에 있는 교회 두 번 간 거예요?
2: 예예.
0: 누가 어떻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2: 오빠가 거기를 갔으면 했던 교회고 또 집 옆이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0: 아이고 잘 됐어요.
2: 예.
0: 예.
1: 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 지역에 소개해 줘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0: 야, 우리 또 오빠가 또 잘 이렇게 또 안내를 해 주셨구나.
2: 예.
0: 혹시 최선웅 님이 거의 무교신데 이제 가셨는데
2: 예.
0: 이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중에 혹시 이게 마음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아까 감사 찬양이라고 했나요?
2: 그 예예, 저는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0: 그게 제목이니까 감사인가요?
2: 예, 감사로 되더라고요.
0: 감사. 이 찬양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면서 인사를 네. 나눴으면 좋겠어요.
2: 네네.
0: 앞으로 최선웅님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2: 네.
0: 극동방송 알겠습니다.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 계속 흘러나올 거거든요.
2: 네.
0: 그리고 교회 잘 다니시고요.
2: 예.

0: 이 찬양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네네네. 그래요.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오빠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죠.
1: 오빠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 끝까지 하세요.
0: 예. 야, 우리 오빠 최종원님 또 동생 최선홍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저도 마지막에 두 오누이 아버님 같은 분 됐으면 좋겠다고요. 8918번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누이라고요. 아름다운 두 남매분 이렇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많이 주셨네요. 개독교라고 욕했던 남자친구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십일조도 내는 귀한 남편 됐다고요. 기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8417번님 정말 귀한 사연 감사하네요. 예, 정말 우리가 이 저 높은 곳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겠죠. 자, 오늘도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0: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위험한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에베레스트 등반 기록을 보면 가장 위험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가? 이 에베레스트에서 사망하는 등반가의 거의 80%가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에 도달한 그 이후가 위험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모든 신경과 정신이 긴장을 하고 또 조심을 합니다만 정상을 찍고 나면 해냈다는 안도감, 긴장감 다 풀리고 또 주의력도 떨어지고 그때 순간 발을 헛딛거나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합니다. 이 42km를 달리는 동안에는 쓰러지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하지만 이 마라톤 관련 심장사고의 상당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막 아드레날린이 이 심장을 보호하지만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 딱 뇌가 신호를 준다고 해요. 끝났다, 끝났다. 그 즉시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기가 막히게도 끝났다,

해냈다. 이런 느낌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카이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경계심은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순간 모세는 축하 파티를 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위험한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선물인가 소유인가. 선물인가 소유인가. 하나님께 다 받은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선물과 소유의 대결이 우리 마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소유했던 적이 없어요. 무엇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제 너희가 소유를 하게 될 텐데 그 소유하게 될 축복의 목록 앞에 이 공통적인 수식어를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을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얻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부정어 로, 이 로가 네 번이나 연속으로 반복됩니다. 로 바니타, 로 말레타, 로 하찹타, 로 나타타, 로 바니타 이게 뭡니까? 네가 건축하지 않았다. 로 말레타, 네가 채우지 않았다. 로 하찹타, 네가 파지 않았다. 로 나타타, 네가 심지 않았다. 이렇게 동일한 어구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기법이 수사학적으로 아주 매우 매우 매우 강하고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이 아니라 아주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얻게 될 것들은 너희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구절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그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선물의 방식이다는 거예요. 선물의 방식.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선물의 방식 안에 있다. 소유의 방식이 아니다. 이 방식이 바뀌는 순간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내게 그냥 주어진 것이다. 네가 뭘 노력한 게 아니다. 그냥 받은 것이다. 반대로 소유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실패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패한 방식 그대로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 선물의 방식을 채택해요. 다 은혜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어떻게 바뀌냐면 이 소유의 방식으로 하나씩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씩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며 산다고 착각해요. 조금씩 바뀐다, 조금씩.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참 어려워서 공부는 잘했지만 이제 대학을 못 가겠다 그렇게 대학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고등학교를 후원하는 한 후원자가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는 4년 동안 이 학생을 등록금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대학을 잘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졸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 학생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요. 이제 그 대학을 포기하려 했던 그 고등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동문 강연 그래가지고 부탁을 받아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을 했는가?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힘써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저

것처럼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20년 전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20년이 지나자 자신의 노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코넬대학교 연구팀의 실험도 이를 증명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물어보면 특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누군가가 도와줬던 그 도움의 기억은 점점 축소되고 자신의 노력의 비중은 기억에서 점점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냐? 5년 정도라고 합니다. 5년. 5년. 그 처음에는 뭐 이건 다 운입니다. 행운이었습니다. 누군가 기회를 줘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도 연구를 해보니까 한 5년 정도, 이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지나니까 5년 뒤에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다 내 노력 덕분이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 뉘앙스를 들여다보면 다 내 노력 덕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예. 즉, 이 선물이 소유로 바뀌는 것은 이 인간의 뇌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이 설정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라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도움은 점점 축소되고, 내가 뭘 했다는 나의 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게 이게 아주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강하게 로 바니타, 로 말레타, 로 하찹타, 로 나타타 강조하고 강조해서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네가 한 게 아니다. 왜?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의 뇌는 이 마음의 심장은 반드시 이 은혜를 잊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기 조심하여. 성경에서 대부분 아주 중요한 단어는 군사 용어를 써요. 이 군사 용어입니다. 예. 보초 서다 그러는 보초. 파수꾼처럼 지키고 서다. 이건 그냥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보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창 간다 그랬잖아요. 영창 갈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주 군인이 경계태세를 하는 것처럼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경계태세를 갖춰서 이거는 반드시 지키고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소유로 바꾸지 않기 위해서 아주 싸우고 내 뇌와 내 심장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뇌는 끊임없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실패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왜? 그래서 어떤 비극을 맞이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성경은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신들을 믿었다. 다른 신들을 따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른 신들. 그렇다면 이 다른 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신명기 6장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본문의 이제 흐름을 잘 보면 12절에서 여호와를 잊지 말라.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바로 이어진 게 14절.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거는 곧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따른다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다른 신들, 내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이라면 이제 가나안 토착신,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이죠. 독일의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 매력적인 이유는 바알은 현상 유지를 보장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알은 풍요를 관장했고 비를 내렸고 용사를 책임졌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끌린 것은 종교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이 통찰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유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공짜로 받은 선물이 소유가 되었기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 소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집과 풍요, 안정이 이제는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바알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들, 이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을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이 점점 소유가 된다. 두 번째, 소유가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생긴다. 뺏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확실히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세 번째, 그 두려움과 욕구를 지켜줄 무언가를 찾는다. 그것이 이제 고대 시대에는 바알 신이 될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뭐 내 능력, 내 지위, 내 경력, 내 어떤 뭐 인맥, 뭐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신들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 선물이 소유로 바뀌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은, 하나님 솔직히 그래.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은 무서워. 선물을 빼앗기도 하세요. 이분. 예. 이분은 선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선물을 빼앗기도 하세요. 아, 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미 내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받은 것은 다시 빼앗길 수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주는 건 감사. 뺏는 건 안 돼요, 뺏는 건 안 돼. 빼앗으려 한다면 내 힘으로라도 지켜내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라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이 우상 숭배는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돌덩이 앞에 빌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 절에 가서 절밥 좀 먹었다고 그게 우상숭배고 집에서 제사 지낸다고 제사밥 먹었다고 그게 우상숭배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조금씩 치워가는 거. 거기서 다른 신들이 막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우상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사사기의 악순환을 봐도 알지만 여호와를 잊는 순간 거기 여호와의 이름에 내 이름을 적기 시작한 순간 우상이 막 거기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집안, 기독교 집안에서도 얼마나 그 안에 이 여호와를 잊은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뭐 가정 뭐 예배라든지 뭐 교회에서 진행되는 뭐 기념 예배 뭐 축하 예배 얼마나 많은 부분 그 중심에 사랑이 서 있는지 몰라요. 사랑 내가 했다 당신이 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살짝 끼워 넣긴 하지만 징정 회장 마냥 저 구석탱이에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싹 끼워 넣은 거야. 사람 모든 영광 사람 그런 예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가능하면 주일 예배 때는 아무 행사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딱 예배만 드리고 뭐 반드시 행사를 해야 된다면 뭐 다른 날 뭐 토요일이나 다른 날 해야 돼.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의 지분을 찾는지 몰라. 이게 본능이라니까요. 나의 지분을 찾는 건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든 게 이 본능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떤 사람들은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폄하하기도 하죠. 아니 무슨 신이란 존재가 사람을 질투할 수 있냐. 그런 존재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철학적인 의미로서 이 최초의 존재, 이 신이라는 존재,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부동의 동지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즉 절대 움직이지 않고 절대자로서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하찮은 인간 세상에서 관여하고 인간 따위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뭐 인간에게 무슨 뭐 사랑 질투 그런 존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신의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질투는 나약함이 아니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그럼 질투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우상이나 뭐 그런 것들에게 온 인생을 쏟고 그것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는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날아가는 걸 두고 보지는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투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다른 신들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왜 다른 신들을 따릅니까? 12절,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잊었습니까? 11절. 다 내가 한 것이다. 이 출발점 이거예요. 선물이 소유로 변질되는 거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진다. 그 끝은 뻔한 얘기죠.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멸망당하는 비극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가짜 우상에서 벗어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은 이 질투를 누구에게 하고 계신가? 바로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온 사람한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매일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한 백성들 어릴 때부터 1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2세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길을 함께 걸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오랫동안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경고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이름표를 조금씩 지우고 자신의 지분, 자신의 이름표를 막 더 새긴다는 거예요. 새긴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이게 인간의 기본 본능 세팅 값이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될수록 자기 수고, 자기 헌신의 감정에 막 빠진다는 거예요. 이분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나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을 보세요. 교회가 막 어려워. 계속 잘 안 돼. 어려워. 막 힘들어. 막 시험 들고. 교회가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양보를 잘합니다. 양보를 잘해요. 아, 이 모든 것은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아, 아닙니다. 이건 다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서로 막 양보하느라 정신없어. 근데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양보를 잘하던 사람들이 그냥, 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이건 다 내 탓이요. 목사도 이건 다 내 탓이요. 장로님도 이건 다 내 탓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큰 교회 막 이런 데는 교회가 막 커질수록요.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잘못된 부흥 이런 게 문제는 자기 헌신과 자기 권리에 막 취한 사람들이 있다는 뭐 큰 교회만 그런 줄 알아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다 크다가 무슨 어떤 기준으로 뭐 설명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말은 전부 하나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지분이 매우 많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막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이름표에 자신의 이름표를 붙이지 않도록 철저히 소유해서 선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예방주사가 무엇인가? 13절.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 소유에서 선물로 돌아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는 이 마음의 리셋 버튼이에요. 소유로 돌아선 마음을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다시 선물로 바꾸는 거.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이 경외라는 히브리어 야레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경외라는 두려움의 핵심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개를 키우면 말이죠, 개가. 네. 그 강형욱이 이제 하는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문제 있는 개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개의 가장 큰 문제가 뭐가 문제? 지 팔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문제 있는 개들을 보면 쇼파 제일 중앙 상석에 딱 앉아요. 지가. 그 주인이 이렇게 나오라 그러면 으르르 그럽니다. 뭡니까 이게 지금? 어디 하인이 나한테 비키라 그래? 그리고 그 개의 이 심리, 강형욱의 어떤 심리 분석에 의하자면 이 개가 지금 이 주인 의식이 뒤바뀌었다는 거야. 좀 나와. 거기서 이제 좀 더 개가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앙 문다. 그러면 이제 강형욱이 출동하는 거예요. 강형욱이 손에서도 안 된다? 정신 못 차린다?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의 경외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 예,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할 때 단순히 손을 드는 이 행위만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런 주인의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당시 내 주인입니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이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의 핵심은 그래서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의 변화. 두 번째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섬기다. 12절에도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이 종이 이 섬기다랑 똑같은 의미 이 단어예요. 13절에서 하나님 섬기면 또 똑같이 섬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결국에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의미죠. 너희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는 애굽의 종으로서 애굽을 섬겼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을 섬기거나 결국에 너희가 섬겨야 될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세 번째, 그의 임으로 이름으로 맹세하라. 매일매일 구두 계약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맹세, 이걸 지금으로 바꾸는 고백이라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이 반대의 삶이 나오죠. 예레미야 5장 7절.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그가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배불리 먹였더니 타락하긴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맹세하고 살아가고 즉 맹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경외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마음으로 정하는 것이고 섬김은 내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실천하는 것이고 맹세는 내 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하나라도 빠지면 올바른 경외,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0: 다시 경외는 마음으로, 섬김은 삶으로, 맹세는 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옆길로 새지 않는 방법, 우리는 당연히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다시 정신 차리는 방법, 경외는 벌써 잊으셨습니다. 경외는 섬김은 맹세는 마음, 삶, 실천, 삶, 입,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입으로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이게 진짜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내 입술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마음과 삶과 입술, 마음과 삶과 입술 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경외는 마음으로, 섬김은 삶으로, 맹세는 고백으로 바꿉시다. 고백은 입술로,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다 외우셨죠? 다음 마지막부터. 경외는 마음으로, 섬김은 삶으로, 고백은 입술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에서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구,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네 곡의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곡은 서울 모테트 콰이어가 부르는 주님께 찬양하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곡은 힘있고 웅장한 합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성도들을 기쁨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곡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콰이어의 주님께 찬양하세였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소프라노 김영미가 노래하는 피에타 시뇨레 주여 들어주소서입니다. 이 곡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이탈리아 고전 성악곡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절제된 선율 속에서 깊은 감동을 전하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와일즈 콰이어의 When God is Silent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찬양은 그 믿음을 잔잔하게 노래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낯설고 힘겨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 소리엘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를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국밥은 소울푸드라고 하죠. 비 오는 날에도 생각나고 추운 겨울에도 생각나고 유난히 지친 날에도 오늘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국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든든함이고 위로이고 안도감을 주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도 누군가는 국밥 한 그릇을 찾게 되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국밥 같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지칠 때마다 찾아가게 되는 사람,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집, 그리고 언제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마음이 허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혹시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저녁 든든한 한 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까지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7월 16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주를 악모하는 자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L-I-V-E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은희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발표를 해드려야죠. 오늘은 목요일 NNC, NNC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국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맛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국밥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뭐 국밥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순대국밥, 소머리국밥, 양지국밥, 뭐 선지국밥, 해장국, 갈비탕, 뭐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국밥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최애 국밥은 어떤 국밥인지도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잘 가리진 않거든요. 예. 뭐 내장탕 이런 것도 잘 먹는 편인데, 제 베스트 메뉴는 해장국입니다. 감자탕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거의 뭐 모든 걸 통틀어서 좋아하는 음식 탑3 안에도 들어가는, 예. 해장국이 저의 최애 국밥인데, 여러분은 어떤 국밥을 좋아하시는지 보내주시면서 오늘은 국밥 이행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이행시. 뭐 감동적인 내용도 좋고, 은혜로운 내용도 좋고, 실없는 얘기나 재밌는 내용까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하셔도 되는 국밥 이행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노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한글과 영어 모두 좋습니다. 출석 단어 라이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목요일 N행시 미션 있는 날입니다. 오늘 국밥 2행시,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 재밌는 내용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든 하셔도 되는 국밥 2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보면 4833님께서 저는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변에서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찌뿌둥하다고 하길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피디님도 운동하면서 그런 기분 든 적이 있나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계속 해오던 것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 운동 맞아요. 저도 이제 이곳으로 오기 전에 청주에 있을 때는 주 5일 헬스를 갔습니다.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도 가끔 갔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기 전에는 매일매일 가기 싫어요. 예. 정말 가기 싫습니다. 아, 오늘 진짜 쉴까 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예, 그 동생이랑 일단 가서 하고 나오면 개운하고 왠지 진짜 가기 싫어서 안 가면 뭔가 몸이 찌뿌둥한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좀 봤죠. 제가 테니스 한 장 칠 때도 그랬었고, 예, 이제 우리가 삶에서 매일매일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3743님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아, 병원 한의원에서 운동만이 저혈압 저체온 체질을 개선한다 하심에 천만다행으로 운동을 좋아하니 감사 감사라고 하시면서, 다만 운동을 엄청 좋아하니 감사한데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와 라인댄스 달렸더니 힘드셨나 봐요. 예, 그리고 거의 4시간을 3시간 반을 하신 건데 그럼에도 수도 없이 웃으며 행복한 저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3시간씩 하는 거는 전 대단하다고 봅니다. 예. 아, 자, 우리 계속해서 출석 단어 그리고 N행시 미션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당신만을 위한 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음원공장장 미니 PD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좋고 여러분의 사연도 좋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어떤 내용이든 넣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산삼스틱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8님께서 신청하신 그 노래는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이 시간에, 예,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내일 이 시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한홍재 목사님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메들리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창원 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크록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 그래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교육이라는 말도 동양 문화권에서와 서양 문화권에서의 좀 다른 의미로 쓰여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한자의 뜻을 따라서 어른의 일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자는 한자의 뜻을 따라서 엄마가 아이를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과 엄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양적인 교육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왜요? 아빠가 어른의 일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빠가 집에 없어요. 일단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거를 옛날에는 어른들이 모든 인생의 경험이 많았는데 지금 모든 세상의 경험을 누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인터넷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묻지 않아요. 아빠에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품에 안겨야 아이들이 사랑인 줄 알고 부모인 줄 아는데 엄마도 지금 바빠서 어디가 있어요?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회사가 있고 일 나가 있으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예, 육자에다가 할머니를 넣어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다행이죠. 가르쳐줄 아빠가 없고 안겨줄 안아줄 엄마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잘 안 되는 게 단지 애들이 적어서 애들이 독자, 동료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에주 세레, 에주 까레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는 꺼내주는 거예요. 그럼 넣어줬다가 꺼내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거예요. 지식을 넣어주고 경험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잠재된 능력들은 잘할 수 있도록 꺼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채워줘야 되는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을 꺼내줘야 되는지도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교육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나 우리가 경험상 알고 있죠. 꼭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건 아니더라. 부족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력을 많이 꺼내준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더라. 한 가지만 잘해도 되더라. 이런 이제 모순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땅 팔고 소 팔고 막 그래서 하는 이유가 그러죠.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교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헬라말로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뭐를 많이 막 지식을 쌓아주고 경험을 쌓아주고 내 행복을 위해서 잠재력을 끌어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강조하셨고 사역하셨던 이 사역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 전파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실 때 그냥 경험을 쌓아준 게 아니에요. 무슨 재능 개발해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좋은 재능들이 악하게 쓰이는 거예요. 좋은 능력들이 선한 대로 쓰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받음은 신앙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의 말씀과 교육을 따라 신앙 교육이 잘된 사람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지만 평생토록 말씀 교육에 힘써야 되고 배워야 되고 때가 되면 가르쳐야 되는 이런 우리의 이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무더운 여름철에 교회학교 교육행사가 집중됐어요. 겨울에도 있지만 여름 교육행사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학교에 집중된 2-3일에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알고 있고요.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제 교회학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알겠죠.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녁 부흥회나 집회할 때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안 다니신 분들이 많구나. 그때가 되면 이상하게 은혜가 많이 임해요. 저도 이제 제가 전도사할 때 교회학교를 담당했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또 은혜도 잘 받아 애들이. 그래서 저녁 집회라고 기도에 인도했는데 애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그날따라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은혜 많이 받았구나 생각하고 끝나고 이제 울던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이따 아까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길래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났니?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울어서요. 옆에 친구가 울어서 같이 우는 거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운다고 해서 다 은혜 받은 게 아니구나.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라는 걸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은혜 받아서 우는 아이들, 자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굳었던 마음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마음들의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왜 얘네들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까? 왜 은혜 받을까? 그래서 은혜는 직접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릴 때나 아니면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간접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역을 짜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도회에 들어가라는 거고요.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할 때, 잘하다가도 연약할 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힘을 도움을 받는 거죠. 힘을 받고 도움을 받아 내가 세워지는 것. 그게 중보의 힘이고 공동체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은혜 많이 받았던 건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잘 모르는 거죠. 집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교회 나온 애들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믿어도 애들을 교회 나오게 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어쨌든지 부모님 믿어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면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3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 옆구리에는 성경책이 없고 축구공이 있더라고.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면 성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런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됐어요? 이런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집사님이 우리 이사 가니까 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끊임없이 인내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에 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비가 다 있죠. 이사 가면 안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시큰둥 가면 안 나오게 되고, 텔레비에서 재밌는 거만 안 나가고 싶고, 어디 놀러 가면 안 나가고 싶고. 근데 뭐예요?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주는 간접적인 믿음의 힘이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나 리더분들이나 같이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서 눈물 흘려주고, 정말 겉으로 나온 눈물도 있지만 마음으로 흘린 눈물도, 그 눈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교구 식구들이 구역원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 손등에 떨어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 손등에 떨어지는 선생님의 눈물, 자기 무릎에 떨어지는 선생님의 눈물 속에서 자기 마음이 녹고 믿음이 싹트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제가.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다 회장 출신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그때 전사님이 좀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안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하시는 거야. 주로 찬송가를 하세요. 순회를 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으래요. 그러면서 뒤를 도르래요. 뒤를 도르면 뒤에 뭐가 있어요? 벽이 있죠. 벽이 있는데 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둥그렇게 앉으면 얼굴 마주 보면 애들 얼굴 보느라고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뒤를 돌아 앉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데, 아니 그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믿음도 없는 애들 데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니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회장인데도 은혜가 잘 안 돼. 그런데 전사님이 그 찬양을 10번, 20번, 30번을 부르고, 그런데 저도 10번 부르니까 조금 뭔가 좀 느낌이 올라 그래. 20번을 부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와 축성 늘 바치오리. 제가 이 찬양 부르고 은혜 받아서 서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과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학교 중학생 마음을 찬송가가, 그 고리타분한 찬송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은혜가 안 된다, 뭐가 어쨌든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든 찬송이든 정말 10번도 20번도 30번도 묵상하고 곱씹으시고 찬송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새 소망도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주일이니까요, 꼭 교회 교육주일이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주일은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이 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힘쓰자 하는 이제 이런 강조점을 두는 거거든요. 7월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내 손주처럼 내 자녀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멘은 좀 작은데. 예, 이런 말.

말씀과 이런 은혜와 같이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너희들은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 확실히 알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교육은 아이들에게 뭘 많이 주려 그래요. 많이 끌어내려 그래요. 근데 무엇을 줘야 될지 무엇을 끌어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져요.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거죠.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죠. 세상 교육은. 그래서 성경의 교육은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지식은 우리에게 단지 재능의 개발, 어떤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미리 읽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게 뭐 교단을 초월해서요. 교회학교 여름 교육 행사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슨 학교예요?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왜? 체험학교가 아니잖아요. 무슨 재능학교가 아니에요. 성경학교인 이유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정말 사람의 됨됨이야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인 오직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줄을 너희가 배우고 확신하고 앞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너희에게 주신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너희가 확신하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인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국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가문에서 퇴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지냅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땐 신학교도 뭐 버젓한 신학교가 아니라 작은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가니까 영어 시험을 보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선교 초기 1900년대 초에 무슨 영어를 배웁니까? 그러니까 영어 시험지를 보니까 쉬운 거였겠지만 까만 거는 글씨요, 누런 것은 종이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한숨이 나오면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 젊은 청년이 주여, 주여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숨 쉬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났네요. 앞에 학생의 시험지가, 답안지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살짝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나에게 보라고 준 거구나. 그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시험지를 덮어두고 답이 하나도 없는 백지 답장을 제출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길래 저 친구가 자기 답안지를 보여주면 내가 그걸 보고 답을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 친구에게 내가 그렇게 인식된 것 자체를 회개합니다. 하고 백지장을 내고 나온 그 젊은 청년. 훗날에 부산의 고신대에 대학을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청년은 젊은 시절에 영어는 잘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은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구조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면 세상 것에는 부족하여도 하나님 것에는 충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근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면 가르치면요 따라가고 순종하게 돼요. 책망을 하면 꾸짖으면 그것도 나의 잘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의로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뜻은 이런 것이에요. 이게 말로는 어려워요. 원래 말로는 데오 푸뉴스토스 이런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숨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순종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선조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주신 이유, 너희가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사명이 뭐냐면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 근데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은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애들이 공과금을 싫어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배우 작업들이 계속 쌓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른들이라니까요. 어른들은 예배 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배우긴 하지만 드리면 그 다음에 성경을 따로 배우는 시간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이 계속 배우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 많아지면 나중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옛날에 받았던 믿음도 흔들리고 은혜도 흔들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을 여러분 집중하시고 또 여름철 휴가철에요. 한국 사람들의 독서를 많이 안 한대요. 조사해보니까 1년에 한 권을 책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성경은 읽겠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경 읽으려고 애쓰는데 여름 휴가 보내시면서 여러분 쪽복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책 전체를 가져가도 좋지만 그중에서 한 권을 정하세요. 이번 여름에는 내가 이 한 권을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권을 두 번, 세 번 읽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청년부에서 필사를 하나 봐요. 집에 가보니까 애가 필사를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요한 1, 2, 3서 이렇게 하시면 한 열 번을 읽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제가 목사지만은 시키면 하겠어요, 애들이?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 필사해야 된다, 수련회 준비하자, 그리고 또 뭐, 이게 좋은 선물도 준다니까, 예, 재미도 있고, 또 많지도 않고 하니까 쓰면서 더 예쁘게 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기특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른들도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쪽복음이라도 어떤 복음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여름은 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묵상하리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겠다라는 말씀으로 꼭 쪽복음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받는 계기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는이라고 나와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너희에 준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면하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선한 일을 행하나요? 안 그렇죠. 알고 있죠. 구원받았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0: 선한 일을 행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은 지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인간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고 할 무슨 동기부여도 안 되고 사명도 없는 사람들이 많죠. 온전한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여전히 옛날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난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며 사모하며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교육 주일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무덥지만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사람,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상황극동방송 방송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황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워십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로 출발합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일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피아워십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목요일

1. 국밥 이행시 국밥 이행시 미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한 곡 들으신 후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되는 건강 칼럼 이어질 예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이 건강 칼럼을 통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보의 연주로 듣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0: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재활의학과 의사 이수현입니다. 오늘은 재활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대상 질환인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형태인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뇌 조직에 출혈이 유발된 형태인 뇌출혈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뇌경색의 발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몸은 무수한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 구강점막이 손상되는 일이 종종 있지요. 이러고 나면 당분간 뭔가 먹을 때마다 통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처럼 잘 먹게 됩니다. 이처럼 구강점막세포는 쉽게 재생을 합니다. 헌데 뇌, 척수 등의 중추신경세포와 말초신경세포 등 신경세포는 한번 심하게 손상되면 세포 재생이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해당 기관에 심한 장애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뇌졸중과 같이 중추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질환은 우선 그 발생 원인부터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그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위험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수정 불가능한 위험인자로서는 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층에서 뇌졸중의 유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수정 불가능한 위험인자로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 판막질환 및 심방세동 등과 같은 심장질환, 음주, 흡연, 일시적 허혈발작의 과거력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료 현장에서 느껴보면 앞서 열거한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 음주, 흡연 등 성인병 및 해로운 습관의 관리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저같이 이런 수정 가능한 위험인자들이 잘 관리되지 않아 발생한 뇌경색, 뇌출혈의 무서운 위험 후유 합병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의 눈으로 보면 성인병 및 해로운 습관의 적절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한 의식장애, 인지장애, 편측마비와 같은 운동장애, 감각장애, 언어장애, 정서적 불안정 증상, 일상생활 동작 수행장애, 삼킴장애, 근육강직, 배뇨배변장애, 욕창, 폐렴, 유로감염, 배혈증, 통증, 우울증 등등등의 무서운 수많은 후유합병증으로 다시는 건강했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됐을 때의 그 충격, 발생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활훈련의 힘든 과정 속에 흘리는 후회의 눈물, 긴 치료 과정 동안 지쳐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접하게 될 때, 평소 성인병 및 해로운 습관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수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린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현재 시각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국립합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어제 2850님께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반려동물 이야기를 좀 했더니 저한테 반려미니라고 네, 반려미니 마음에 드네요. 예, 반려미니. 아, 그리고 우리 592님은 레옹이 8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주 예쁜 까만색 고양이 사진을 남겨주셨고요. 4950님 오랜만에 출석해봅니다. 우리 집도 두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네요. 처음 저희 집에 올 땐 사랑이 축복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식구들의 반대로 복돌이 복순이로 잘 자라다가 복순이는 3월 달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고 지금은 복돌이 혼자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또 복순이와 복돌이의 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예, 우리 흰색 강아지 사진 우리 반려동물 사진 받아봤고요. 9281님 어제 이 넌센스 퀴즈 정답이 화목이었죠. 화목. 아,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라. 방금 아들 투닥투닥 화목해 하소서라고 9281님께서. 예, 아들들은 또 투닥거려야 제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아들들은 항상 투닥투거린다는 사실. 이어서 찬양 두 곡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듣고 옵니다.

0: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70년간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70년이 꼭 안 채워지셔도 됩니다. 70년 안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던 행복한 기억들, 그리고 은혜로운 추억들을 함께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도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원극동방송에서 진행 중인 우리 프로젝트도 있죠.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 요거는 샵 0981번으로 낭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날짜도 정해주시고 시간도 정해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청취자 참여,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프로젝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엔프렌즈의 찬양 한 곡 만나볼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박신화 콰이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은혜 중심의 양육에 대해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in Christ.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양육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targets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for a secure love, a significant purpose, and a strong hope.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자녀들의 내면의 필요, 곧 안전한 사랑과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세워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In his book Grace-based Parenting, Tim Kimmel teaches that grace-based families give children four freedoms.
1: 팀 키멜은 그의 책 Grace-based Parenting에서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네 가지 자유를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2: The first is the freedom to be different.
1: 첫 번째는 다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The second is the freedom to be vulnerable.
1: 두 번째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The third is the freedom to be candid.
1: 세 번째는 솔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And the fourth is the freedom to make mistakes.
1: 그리고 네 번째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Perhaps the fourth, the freedom to make mistakes, is the most difficult.
1: 어쩌면 네 번째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2: Tim Kimmel suggests some simple guidelines to follow when your child makes a mistake.
1: 팀 키멜은 자녀가 실수했을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을 제안합니다.
2: First, he says it's important to respond rather than react.
1: 첫째, 그는 반응하기보다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 When we react, we let our emotions control us, and we often say things we regret later.
1: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2: Rather than simply addressing the misbehavior, we condemn the child.
1: 우리는 단지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 대신 아이 자체를 정죄해 버리기 쉽습니다.
2: When we attack the character of our child, we leave him without hope and make it more likely that the behavior will be repeated.
1: 우리가 자녀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면 아이는 소망을 잃게 되고 결국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2: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hat there be consequences for the child's behavior.
1: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행동에는 적절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Grace does not mean that there are no consequences.
1: 은혜는 아무 결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2: Children have a strong sense of what is fair.
1: 아이들은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매우 강합니다.
2: When there are no appropriate consequences, they are less secure, not more secure, in their parents' love.
1: 적절한 결과가 없을 때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안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2: Finally, let me say something to some very special parents.
1: 마지막으로 어떤 특별한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 There are some children that are particularly strong-willed.
1: 유난히 의지가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2: They seem to reject your love and your leadership.
1: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 Some of these children dig a pit for themselves like the prodigal son did in Jesus' parables.
1: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의 비유 속 탕자처럼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 I have some advice for you if this is your child.
1: 만약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라면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2: First, do not beat yourself up or try to second guess what you did wrong.
1: 첫째,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All parents make mistakes, and some children just seem to be especially rebellious.
1: 모든 부모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유난히 더 강한 반항성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 Second, don't give up on your child, but also don't shield him from the consequences of his own actions. Keep praying for him daily.
1: 둘째,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자녀를 계속 보호해 주려고만 하지는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Third, be prepared to forgive him when he returns like the prodigal son did.
1: 셋째,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자녀가 돌아올 때 기꺼이 용서할 마음을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Finally, resist the urge to play repeatedly in your mind the hurt he has put you through.
1: 마지막으로 자녀가 주었던 상처를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해 떠올리려는 유혹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2: When your child repents, kill the fatted calf, have a party, and move on.
1: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함께 기뻐하며 다시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장차 오실 주님 그 재림에 대한 그 날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항상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중간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말씀의 현재성을 우리는 항상 믿으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대신에 김해중앙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김해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김해중앙교회의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김해중앙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이 건물 교회가 지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교회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건물이 아닌 그 건물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편지를 적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김해중앙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김해중앙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김해중앙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기억하셔서 교회가 어떤 곳이며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삶을 살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여덟 번째 김해중앙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은 항상 그 문고리가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지 바깥에서 누가 열어서 억지로 예수를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러시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간절히 하는 것, 누구에게든지 우리도 대산후과 교회도 사도 바울의 말의 전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함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 듣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강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잘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꾸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잘 믿어,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별로 할 말이 없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독생자 탄생을 하셨고, 우리의 죄를 또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사랑의 대상인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하셨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모든 것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의 계획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하신 전 말씀과 그 하신 행동 전반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책임감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말투가 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네가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많이 밝아졌다, 네 말하는 것이 너무 편안하게 보여진다, 네 형편은 변함이 없는데 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맨날 기도할 때마다 돈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이러는 것은 정확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반복적으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꾸만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전도회나 구역 목장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주 부딪히고,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그 혹 이런 일이 우리의 실수와 부주의함으로 생기게 되었다면 이것들을 반드시 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게 될 때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확인받게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사람인지라 100%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누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정확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편지를 적어주잖아요. 이 대산후과 교회를 향하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적어준 것은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대산후과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것은 대산후과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것을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대산후과 교회를 칭찬하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0: 믿음은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해지면 말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팩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또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성질 내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 나오고 나중에는 목사를 오마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제가 볼 때에 아, 상처가 되었겠구나. 사람에게는 직접 전화를 합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도 이해하세요.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도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 입장에서는 무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위로를 해서 다시 화목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이 믿음은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는 주일로,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키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든지,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아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자녀가 믿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을 대사노일과 교회의 성도들이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이번 주 가족 초청인데, 여러분 가족 초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전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택함 받은 공동체다. 1장 4절을 읽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0: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떠나가 있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소식이 막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확실히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심에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7절을 읽겠습니다.
1: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0: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었지만은,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게 될 때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너희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도 교회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 올라고 가려고 할 때마다 준비 과정부터 괜히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괜히 없었던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교회와 성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전파되고 오염되듯이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을 많이 하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안 질러서서면 좋겠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

0: 분을 왜 일부러 까불리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누가 이렇어서는 안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친구들이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상대방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 중요하냐?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어떻게 이르렀겠습니까? 말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이르러진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누구에게든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현재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현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적어도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정도는 일주일에 한 사람의 이상에 반드시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한 주간에 검증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알락하니까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말을 못할 것 같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이 한 주간 누구에게든지 한 사람 이상씩에게 여러분 교회 오고 안 오고는 또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도 하고, 말로 통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말로 통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주님이 가장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으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오래 살면 이 땅이 뭐가 좋아요? 맨날 걱정이 많고 맨날 괴로움이 많고 그러는데, 그런데 남겨둔 이유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이야기하라고 남겨둔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떠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사람이 내 뒤를 따라서 같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0: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니, 사도 바울도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행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 단체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때 사울이죠 이름이, 사울에게 유독 하나님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앞장선 데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꼭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천국까지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인간을 누군가에게 꼭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에 대하여 전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적었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를 적으면서 믿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로서 여러분 예수 잘 전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전했더니 옛날 같으면 말 한마디만 하면 확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편안합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난 다음 니 좀 바뀐 것 같다. 네 모습도 좀 바뀐 것 같고 네 말하는 것도 좀 바뀌었다. 아, 괜히 너를 만나니까 기분이 좋은데 옛날에는 네 만나기 부담스러웠거든. 그런데 지금은 너를 만나고 나니까 네가 교회 다닌 것을 알게 되고 네 모습이 변하고 네 말하는 것이 변하고 네 태도가 변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을 보니, 여러분,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너를 보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말로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 믿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때 빵! 여러분, 예수를 교회 가고 싶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걱정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백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걱정을 안 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이 없으니까, 배경이 없으니까, 이어서 어떤 사람은 무슨 작은 일만 돼도 막 걱정을 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이러는데,

0: 자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별로 세상에 풀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이고 하나님께 맡기니만 편안하고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텐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 내가 이 상황에도 난 별로 걱정이 안 되니는 건데 왜 그래 걱정을 많이 하노? 내처럼 예수 믿어봐라.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별로 걱정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 우리가 표정으로서 웃는 모습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으로 말로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또 전하는 우리들로 통하여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싹이 트기 시작했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믿음의 크기가 점점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1: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0: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옆에 나와서 누구와 만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옛적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막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도 바울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옛적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어디에 가서든지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던지라 이 사울의 변화된 이 모습을 바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와 저절로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여 특별히 교회 설교자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성으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목사이지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오늘 예배 꽝이다 꽝꽝 500원짜리 복권을 사가지고 끌어갔더니 꽝이다 꽝꽝 그런데 500원짜리 복권을 샀더니 요번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잠깐 뭐 가십거리 뉴스들을 이미 흘러가면서 뭐 인터넷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어젠가 그때는 1등이 13명이라 13명인데 한 명 앞에 20억 몇천만 원이라 안 놀래나? 20억 몇천만 원 다 있어요? 여러분 20억 몇천만 원 그 사람은 복권 한 장 500원짜리 사가지고 뭐 볼품 없는 지갑 이거 살 뭐 크게 뭐 어쨌든 뭐 샀는데 볼품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딱 끌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20억이 아니라 100억에도 살 수 없는 그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간에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칭찬을 하고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럴 때 이 사람도 그렇나 나는 살아가는데 맨날 나는 힘이 들고 걱정이 많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얼굴도 이렇게 환하고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별로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답지 않은 얼굴인데요. 자 한번 웃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웃는 모습으로 말을 전해야 그 호소력이 있고 듣기가 좋지.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시작.
1: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해 조항교회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0: 우리는 김해 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을 잘 들은 것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잘 전해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강한 지혜와 능력이 선에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이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1: 자나깨나 우리를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은혜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인이하심은 결코 그치지 않고 그의 긍휼은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날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물붓듯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김영애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0: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해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학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즉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이때 우리 모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의 주님,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나누면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 열었습니다. 장윤영의 생명,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리고 클래식콰이어의 예수 안에 소망 있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인정하는 교양과 전통과 의식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이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 시간 다양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들,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계속해서 또 함께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를 가까이 양아인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8870번님께서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희지윌의 곁눈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분 때문에 상처가 너무 커서 순간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 중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찬양 나누겠습니다. 8870번님 감사드리고요. 이 찬양으로 또 위로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순서로 내 삶의 노래를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사상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실체가 되는 주님을 향한 신앙 굳게 붙드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않을까? 단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준 한 구절을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주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유명한 시인 모래 위의 발자국을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어서 주인공이 주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자국은 내 것이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까? 낙심하진 않으셨나요? 보이진 않아도 당신을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밤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해봅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그 품에 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현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배주은님의 어머니의 성경책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 멘트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의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역자 부대로 편성하고 공사 감독을 두어 강제 노동을 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 곡식을 저장해둘 성읍 비돔과 라암셋을 세웠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가혹하게 부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다.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자손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전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었고 강제 노동을 시켜 그들을 짓눌렀다. 이집트 사람들은 벽돌과 회반죽 만드는 일과 힘든 밭일 등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다. 이집트 왕이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히브리 산파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잘 살펴서 산의 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으므로 이집트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었더구나.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달리 힘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아주 강한 백성이 되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태어난 산의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죠. 군중 속에서 조용히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밤 그 손길을 기억하며 김들내 샬롬다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병은 그녀를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 왔습니다. 율법상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됐습니다.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외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장면이 좋습니다. 화려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떳떳하게 서지 못해도 됩니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잭 윌리엄스와 에센셜 월십의 Middle of a Miracle, 케이티 니콜의 In Jesus' Name, 로렌 데이글의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옥상 달빛과 김도윤이 함께한 사랑이란, 그리고 준하와 나의 너에게 사랑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His Plan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혼자 그분을 찾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했던 순간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조용한 손길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 작은 손길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그런 몸집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봐주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뒤에서 조용히 옷자락을 붙든 것처럼 그 작은 손길 하나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 안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그분께 손을 내밀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Gather Vocal Band의 Because He Lives, Angela Prim의 The Blood Medley, 그리고 Ernie Hasse와 Signature Sound의 Jesus Keep Me Near the Cros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가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주 희락과 화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18년 만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돌아온 날입니다. 그야말로 희락이 넘치는 날인데요. 이 희락과 화평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 사랑 세 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을 말하고요.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입니다. 아, 이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님의 사랑이 소마트로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서울 챔버 싱어즈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희락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락과 화평에 대한 찬양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찬양이 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희락과 화평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0: 교통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헌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말 주일에도 또 평안한 쉼 가운데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된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가운데 누리는 참된 희락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손바닥 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헌절 공휴일인데요. 주 안에서 참된 희락과 평안을 누리시고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있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과거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데 있다는 인도의 속담이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 참된 성장이라는 뜻이죠.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대지 않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집해오던 이전의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설령 힘이 들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삶과 인생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신유원사원의 에베네셀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현미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연의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카울바이의 그 큰 일을 행하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티 밴드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잘 때고 나도 잘 때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 미국과 유럽에서는 벌써 전쟁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홍수로 또 태풍으로 큰 피해가 벌어지는가 하면 또 폭염으로 산불로 자연의 신음을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우리들의 잘못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다스리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마구잡이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아름다운 그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잘 가꿔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자연을 또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 출발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세상을 참 함부로 사용했구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무나 꽃을 꺾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또 여러가지 오물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또 쓰레기도 아무데나 이렇게 모아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버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런 쓰레기 대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이고 모여서 우리나라가 병 들어가고 있네요. 또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일회용품의 사용들로 또 이 지구 생태계는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땔감이 없고 연료가 부족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베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민둥산도 많고 또 그래서 산사태도 쉽게 벌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 그저 마음대로 활용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켜가며 그렇게 운행을 하라 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이 환경을 생각하며 또 자연재해나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1566kHz AM 두 채널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대부분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전통에서 만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많은 방송가 중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북녘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너죠. 하나님 알아가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지 살펴보는 하나님 알아가기 준비되어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은 인간의 근본을 밝히는 책이다. 네.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1: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 입니다.
0: 네, 세상을 비추는 책 어떤 의미일까요?
1: 여러분, 성경은요 약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 동안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600년?
1: 맞습니다. 네. 엄청나죠.
0: 예.
1: 그리고 1551개의 지명이 나오고요.
0: 네.
1: 2930명이 등장합니다.
0: 오,
1: 놀랍죠?
0: 정말 많은 사람과 그리고 긴 세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1: 맞습니다.
0: 이런 의미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성경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성경이 전체 66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0: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1: 혹시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0: 네.
1: 그런데 피디님, 이 멜로디가 북한에도 있다는 거 아세요?
0: 오, 진짜로요?
1: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장군님의 사랑 이야기.
0: 허, 진짜로요?
1: 그렇답니다.
0: 우와.
1: 그런데 성경은 장군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아니, 북한에서 많은 걸 갖다가 썼네요. 그렇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알면 알수록 새롭습니다.
0: 예, 자,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1: 예, 맞습니다.
0: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이 등장을 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예, 구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해진 것이다라 그랬습니다.
0: 예.
1: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과 사람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0: 네.
1: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0: 이야.
1: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두웠던 곳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0: 네.
1: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0: 네. 세상을 비쳤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0: 네.
1: 그중에서도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0: 오, 네.
1: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0: 네.
1: 거라사 지방에 가서는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미친 사람들이 나와요.
0: 네.
1: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0: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나옵니다. 귀머거리 귀신, 군대 귀신, 이 귀신, 저 귀신이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이면에 이런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마귀였다.
0: 맞습니다.
1: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0: 네,
1: 말씀입니다.
0: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적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인간들은요, 속아 사는 줄도 모르고 속여 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환하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1: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0: 맞습니다.
1: 비춘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죠.
0: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비추셨습니다. 아까 세상을 비추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세상에서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비추시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더랍니다. 그 마음 속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더라. 또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그것들을 환하게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말 압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이 있죠.
1: 그렇죠.
0: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보니까 아홉수에는 재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 맞아요.
0: 아홉수가 뭐 9살, 19살, 29살. 그래, 9살에는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면 부정타니까 우리 달력에 길일이라고
1: 오,
0: 써 있는 거
1: 맞아요.
0: 아시죠? 길일에만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요, 몇자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 운명과 저주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는지 이 여자랑 연애해도 되는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들이 그런 것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연약함도 사람 안에 있는 죄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0: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우리에게
1: 그렇죠.
0: 알려주시는 거죠. 좀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라는 실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더라.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운명에 매여서 살고 있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실체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0: 보이는 것만 사실이라고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 아멘.
0: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 네.
0: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1: 뭐 공기도 있고.
0: 그렇죠.
1: 햇빛, 바람.
0: 그렇죠. 그렇죠.
1: 또 뭐가 있을까요?
0: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꿈.
1: 희망.
0: 희망.
1: 네.
0: 용기. 사실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1: 네.
0: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믿음.
1: 믿음.
0: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믿음. 그래서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1: 네.
0: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사느냐가 아니라 내 양심이,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1: 네.
0: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1: 예.
0: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진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추는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게 합니다.
1: 아멘.
0: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오늘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남북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자, 하나님 알아가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뉴코리아 교회의 정영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변신 로봇 등 첨단 AI 신기술을 대거 공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과시합니다. 조선일보는 강풍으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재난 대응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A 연구단장이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인 생명과학상인 낙하손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가 역대 대만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진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조선시대 세조가 강원도 오대산까지 순행한 이유와 당시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 김일성 시대가 더 살기 좋았다면서 현재 생활고를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전량세대의 식량 지원을 앞두고 집집마다 방문해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17일인 오늘부터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인공지능대회 WAIC에서 영화 트랜스포머를 연상시키는 변신 로봇을 비롯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대거 공개합니다. 중국 신소재 기업 상웨이신 차이가 선보이는 이 로봇은 하나의 차체로 바퀴형과 두 발, 네 발 보행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지에서는 바퀴로 이동하고 계단이나 험지에서는 두 발이나 네 발 형태로 바꾸는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이동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 경쟁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이 연구 단계를 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는 1,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3,000여 개 제품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00여 개의 신제품이 처음 공개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개막식 기조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발전 전략과 국제협력 구상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AI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적극 부각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와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과의 AI 주도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섬에 고립된 관광객에게 드론으로 의약품을 긴급 배송해 응급 상황을 해결한 사례가 제주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갑파도에 머물던 60대 여성 관광객이 당뇨약이 떨어져 기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초속 10m 안팎의 강풍과 높은 파도로 닥터 헬기와 해경 함정 모두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방당국은 응급 처치라는 동시에 제주도와 협력해 드론 배송을 결정했습니다. 드론은 서귀포시 상모리 드론 배송센터를 출발해 약 10분 만에 갑파도에 도착해 당뇨약 등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드론이 재난과 의료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다투는 의약품과 물품 수송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도서지역과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응급 의약품뿐 아니라 재난 현장의 긴급 물자 수송에도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R&A 연구 권위자인 김빈내리 기초과학연구원 IBS R&A 연구단장 겸 서울대 석좌 교수가 생명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낙하손해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0년 이 상이 제정된 이후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연구자가 수상한 것도 이번

논문이 처음입니다. 낙하손해 상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과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역대 수상자 가운데 여러 명이 이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전령 RNA, mRNA 끝부분에 붙는 꼬리의 기능을 규명해 유전자 발현 원리를 새롭게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기초 생명 현상 규명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수상은 연구원들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연구의 결실이라며 한국 과학계도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연구 환경과 처우를 국제 경쟁력에 맞게 개선하고 논문수뿐 아니라 연구의 독창성과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연구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연구자들에게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새로운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영화 하모니를 리메이크한 대만 영화 양광여자 합창단이 대만 역대 자국 영화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해 말 개봉한 뒤 입소문을 타며 흥행을 이어가는 기존 최고 기록을 18년 만에 경신했고 대만 영화 최초로 역대 박스오피스 10위권에 진입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임효겸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K-무비키드로 한국영화에서 받은 감동으로 직접 리메이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작이 담고 있는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는데요. 대만의 실제 형사사건과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현지화한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임 감독은 한국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한국에서의 경험이 영화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흥행을 계기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도 대만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ENM은 이번 흥행 이후 대만에서 한국 영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리메이크 문의가 더욱 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영향력이 아시아 시장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핵실험 탐지 연구를 수행해온 중국계 미국인 지진학자가 중국에 20개월 넘게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진학자 여우린 천을 부당 구금자로 지정했으며 그는 지난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뒤 아직 재판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천은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지진파와 자연지진을 구별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 논문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의 전문성이 중국의 핵실험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그의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사안은 미중 간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의 가족은 구금 기간 동안 100차례가 넘는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약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체중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의 석방 문제를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강원도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오는 9월 27일까지 특별전 1466 강원도로 떠난 왕의 순행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세조가 1466년 39일 동안 강원도를 순행한 기록을 조명한 것으로 세조의 오대산 방문은 조선시대 임금이 수도 한양에서 가장 먼 곳까지 이동한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왕의 순행은 단순한 지방 방문이 아니라 민심을 살피고 지방 인재를 발굴하며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세조는 강원도에서 특별과거시험인 외방별시를 열어 인재를 선발하고 상원사 중창 낙성식에서 참석하는 등 정치와 문화, 종교활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특히 단종이 생을 마감한 영월과 같은 강원도 지역을 찾은 배경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세조 어진초본, 신숙주 초상화, 상원사 중창 권선문 등
다양한 유물을 통해

당시 왕실과 조정의 모습, 그리고 560년 전 왕의 순행에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32주기를 맞아 김일성의 업적과 헌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일부 노년층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양강도 등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시대를 직접 경험한 노인들은 그때는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 사람들 인심도 좋았다며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데요. 또 지금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며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소한 옥수수 반만이라도 배불리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소식통들은 특히 생계난을 겪는 노년층일수록 과거 생활과 현재를 비교하며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는데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보다 북한의 형편이 나았지만 지금은 중국이 훨씬 잘 살게 됐다며 북한이 오히려 뒤처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식량이 떨어진 전량 세대를 대상으로 식량 지원을 준비하면서 당국이 대상 가정을 직접 찾아 생활 형편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동사무소가 인민반을 통해 전량 세대 명단을 제출받은 뒤 시 당위원회 관계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가마솥 뚜껑까지 열어보며 실제 식량이 떨어진 가족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 가운데는 옥수수나 풀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거나 어린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앓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식량 지원 대상을 다시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지원 식량은 중앙이 아닌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소식통 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세대당 몇 킬로그램 정도만 지급할 식량을 두고 집안까지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량 세대에는 밀과 보리 약 5킬로그램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먹을 식량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인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생활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갈수록 생계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전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17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이 많겠지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가 내리진 않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3도, 파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파주가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대전, 세종 지역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추풍령과 대전 그리고 보령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과 보령 23도, 추풍령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보령 30도, 추풍령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도와 광주, 경상도 그리고 제주에서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비나 우산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제주 26도, 정읍과 순천 24도, 울진 2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제주 31도, 순천과 정읍 30도, 울진 27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2도, 강계 16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신계 22도, 사리원 2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1도, 신계 29도, 사리원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북청과 청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북청 25도, 청진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그리고 남해 서부, 남해 동부, 동해 남부 모두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2814 성도님께서 이 시간에 깨어계시면서 방송을 들으시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북녘당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니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꿈꿔보아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북녘의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2418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북녘땅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은혜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내가 유려하는 그 모든 꿈 속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담대한 소망을 붙들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에 이어서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의 고백이 녹아있는 찬송 소원이라는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나 나의 적들과 원수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월살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전쟁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간구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한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그의 은밀한 장막에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나를 애워싼 내 원수들을 우회 내 머리를 드시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승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양하리라.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리를 택하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절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둘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둘 중에 하나 참 하나님이고 하나는 거짓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 세상의 길, 진리의 길, 세상의 혼탁한 문화로 나가는 길, 영원한 길과 잠깐 즐김의 길, 어떤 걸 택하실까? 이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이거는 생명의 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바알을 택할 것인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멸망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의 이름만 여러분과 제가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너의 신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0: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두 곳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플러스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나는 내 집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까지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첼로와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첼로의 김원희 씨, 피아노의 이현아 씨입니다. 연주 찬양 후에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 우리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리고 언젠가 고향 땅에 다시 갔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고향 주민분들과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북도에 선 김영입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어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시달릴 때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도 위로를 주시고 평안히 복을 주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저희 곧

0: 통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눈물 흘려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외로울 때 좋은 친구. 온 세상은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을 많은 자매님들과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1: 산미태 백합 빛나는 새벽별과도 같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고향 북한 땅에도 환히 비추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한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고백으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전심으로 불렀던 이 곡조를 입힌 기도를 우리 이어서 함께 올려드려볼까요?

김혜실이 밥창단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찬양의 선곡, 찬양의 한 소절, 곡조를 입힌 그 기도의 한 소절로 함께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면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우리의 높은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위로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남과 북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북한에서 온 함경도에서 온 한 자매님의 기도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 같이 전심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과 정성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만날 때마다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조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1: 저는 2009년 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화폐개혁을 단행하자 꽁꽁 숨겨두었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그동안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서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끝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살 수가 없어서 또다시 남행하는 나의 마음은 남조선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마중 나온 분들의 포옹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 많은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국한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회에 대하여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닥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 별 호감은 없었지만 호기심으로 성경을 띄엄띄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해보았고 읽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인 추잡한 남녀의 연애 이야기에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고 물건이나 돈을 준다고 할 때만 나갔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가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붕이 터져나가도록 주님을 목놓아 찾으며 대한민국을 회복시켜달라고 한국을 교회를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겉모습은 부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서 소용돌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말 미국 한인은혜교회의 주최로 탈북민을 섬기는 은혜동산에서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찬식에서 네가 나의 살을 먹는다, 네가 나의 피를 마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꼬꾸라져서 회개하였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은혜동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저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짓밟히기만 했던 나를 주변 사람들도 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꿈인지

0: 이 생시인지 이 엄청난 현실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생생하게 이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1: 오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네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0: 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붕어에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런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절 말씀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하던 몸이 어느 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주의 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0: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저 앞에 다 아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신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만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평안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주와 여수, 목포, 제주가 25도, 대구와 부산, 포항이 24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청진 19도, 강계 16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3도, 서울 32도, 개성과 춘천이 31도, 신의주와 강계, 대전, 광주, 목포, 포항,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부산, 여수가 29도, 함흥과 해산이 28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축복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시지요. 말씀 통해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3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롯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롯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롯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롯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롯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0: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4장 22절 말씀을 끝으로 룻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에입니다.

을 맑게 하는데 회개처럼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의 마음이나 음성을 예민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한대도 회개 없이는 영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영이 둔한 이유라면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께 서운하신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한두 가지가 떠오를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린 다시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쉽게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남을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젠 그것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개운하고 상쾌하고 주님의 마음에 대해 좀 더 예민해지게 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밤새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하루를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생생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소서. 왜곡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아침처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소서. 나의 말과 미소와 손짓이 그들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하소서.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 부끄러운 뿐인 제가 땅에 엎드려 울 수도 없는 돌이 돼 서 있음을 용서하십시오. 부드러운 올리브나무 잎새로 가늘게 들려오는 당신의 신음소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피 흘리신 당신의 그 처절한 괴로움으로부터 늘 멀리 달아나고자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면서도 당신의 길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던 세월을 돌아보며 오늘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나 당신 곁에 머무르려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기도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얻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일 테죠.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을 테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제가 좀 더 잘 읽었어야 하는데요. 어떠세요? 힘이 생기죠? 내가 겪는 시험이 정말 어렵고 죽을 것만 같아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7일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기도와 함께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생수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듣고 싶은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생수라고 남겨주시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해결해야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릴 것을 믿습니다. 근심의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생수로 넘치게 하소서. 오늘 무엇을 하여도 줄인 나의 목을 넘치게 채워주소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온전하게 서게 하소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마치 하나님이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살게 하소서.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주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가난한 자의 목마름을 기억하소서. 내 인생의 만족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의 손을 잡고 주님께 달려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입니다. 나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생수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란 자의 목마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습니다. 바다 누리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근심의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생수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생수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진해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를 본문으로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모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1세대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와 고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공급자가 됨을 너희는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신명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풍요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읽었지만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어질 또 누리게 되어질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그런 복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은과 금도 늘어날 것이며 내 모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이런 복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앞부분 오늘 읽었던 바로 앞부분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넉넉함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상황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염려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 후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라고 돼 있고, 그 앞부분에 보면은 교만하여.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을 출애굽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교만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가면 누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나를 놓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금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함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광야에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가득히 그 곡식을 쌓아놓습니다. 우리에는 소와 양이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이제 땅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공급의 통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급의 방식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라는 그런 염려가 모세에게 있었느냐?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생명의 유일한 지킴이었거든요.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공급의 통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그 곡식을 얻고,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가 땅을 파면 뭐가 나오는 거? 물이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많은 것을 거두니까, 아, 하나님이 아니고도 내가 뭔가를 얻어서 살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든 것이죠. 그 착각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밭과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고, 광야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셨고 먹이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일상의 질서를 통하여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일상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통하여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방식만 바꾼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가셔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을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교만하면 안 되구나.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그 공급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악영향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르는 풍년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만의 시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자동으로 감사하거나 자동으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의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부유하다고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까? 아니죠. 부유하고 또 가난하고 그거에 따라서 겸손과 또 교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6개월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6개월

3일 동안에 채우셨던 그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공급의 주체가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얻은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요, 성공을 설명하고 자랑하려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17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앞부분의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간략하게 기록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의 이기를 무슨 능력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뭐할까?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면요, 그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우리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아,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랬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막 대죠.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내가 큰 성공을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내가 얻었다. 내가 이렇게 지혜롭다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얻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잘했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고 그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누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희미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열심히 일하여 재물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함에 칭찬하고 게으름을 굉장히 경고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앞부분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오른손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하는데 일할 수 있는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 열심히 일해요. 그럼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좋은 계약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아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연찮게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금방 알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씨 뿌린 씨가 자라게 하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잠든 사이에 심장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농부가 심장이 뛰고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의 삶을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기적을 통하여 공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그 시간부터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일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사도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내게 있는 것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 한다고요?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너희들이 지금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고 많은 역사를 이루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너희들 가운데 그것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면요, 태어나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부모도 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타고난 재능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건강과 기질과 만남과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 내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으로 내가 행하여 이런 얻을 것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감사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중심이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까이 될 사람과 멀리 할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성도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중에 가까이 할 사람은요, 언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보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교회 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중심적인 뭡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열정, 나의 교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과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헌신이 되려면은 그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이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부터 교회는 점점점 힘들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심지어 교회의 부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입니다만은 교회의 부흥이 멈추는 때가 오면은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교만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겨나가면요, 하나님의 부흥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앞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앞선 자들이 뭐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앉아있고 저는 서있네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웅천교회가 부흥한 거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동시에 교회 성장이 멈추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여기에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여러분의 삶을 부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잃어버리고 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유다 땅을 정복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내가 그를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는데 그 전에 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없이 한없이 바벨론 왕국을 거닐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 정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도구로 사용된 것들을 확 버리시죠. 여러분들 그와 반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굉장히 지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짓는 역할이 솔로몬에게 넘어가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수많은 것들을 잘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무슨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 주었나, 우리 백성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내가 뭐요? 이만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만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것을 내가 뭘 보태서 드리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모든 넉넉함과 심지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각자의 은사와 능력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조차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라는 단어를 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전부가 아니라 나를 열심히 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복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입니다. 시작. 이같이 내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어질 그런 복들, 좋은 환경들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가며 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좋은 환경과 넉넉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맹세하신

0: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이런 가나안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으면 아니죠. 너희 가정을 통하여 너희 씨를 통하여 온 백성, 온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는요 한 민족에서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이 이제는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민족으로 세워가는 그 통로로 이삭과 야곱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복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 주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복은 언제나 사명과 연결됨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해 보면은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신약의 백성들,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 존재의 변화에 대해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를 바꿔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나만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은 그 백성이 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그 빛을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을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을 주셨으면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세우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고,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주셨으면은 그냥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또한 교회에 성도와 재정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면은 교회가 그 성도와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만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 세회를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과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 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헌절을 맞아 이 나라의 헌법 위에 세워진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성경적 가치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나라로 더욱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M98.1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뭐 기도 제목 남겨주시고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듣고 싶은 찬양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마다 순간순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7월 17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헌절입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을 정립한 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정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끌어주고 계신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말씀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요. 제헌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봅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생수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저는 마산복음교회 최소령 집사입니다. 아, 저 극동방송을 자주 듣고 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일하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있어서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15절 말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는 나는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재물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재물 때문에 일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이 말이 조금 가슴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륵하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생수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생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그리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 관심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에게 달려들려느냐? 언제까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배회하려느냐?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마루청이 벌레 먹은 석가래 같은 나를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도모하나 개미뚝에 불과한 너희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축복마다 저주의 악취가 풍기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나의 도움과 영광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굳센 바위, 안전한 항구. 백성들아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만이 너희 피난처이시다. 남자는 한낱 연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일 뿐 그 둘을 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뜻밖의 횡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 하나님, 주께는 자애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 안에 살게 된 이 몸, 내 입술에 샘처럼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나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깃발인 듯 두 팔을 주께 흔듭니다. 최상품 갈비를 마음껏 먹고 입맛을 다시니 지금은 소리 높여 찬송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잠 못 들 때면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께서 줄곧 내 편이 되어주셨으니 나 마음껏 뛰며 춤춥니다. 내가 주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니 주님은 나를 굳게 붙드시고 말뚝처럼 흔들림 없게 하십니다. 나를 잡으려 길을 쓰는 저들 망하여 죽고 지옥에 떨어지리라. 비명 횡사하여 승냥이 무리에게 사지를 찢기리라.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진실한 벗들은 그 기쁨 전파할 것이요 야비한 뒷공론 일삼는 자들은 영원히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62편 63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즐거워하다가 자기 때에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죽어 낙원에 갔어 낙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는 이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는 이런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삭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노후에 얻은 독자일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7절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 설 가리

일으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된다는 이 말은 육신적인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대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문이라고 한 것은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견고한 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빼앗아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후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권세를 가진 사탄은 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죽음의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화살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으로 죽었고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합법이었습니다. 만약 죄인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 자체가 무효이고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던 사탄은 쫓겨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세 번째 축복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이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생의 복이 있고 이김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 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 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모르드개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모르드개 경비원이 아니거든요. 대궐 문 앞에 딱 서서 부동자세로 지키는 그런 경비원이 아니거든요. 대궐 문 앞에 앉아서 사무보는 하급관리예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체크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그리고 입이 무거워요. 자기 사촌 여동생 숙부님, 숙모님이 돌아가시자 자기 딸처럼 그냥 받아서 길러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때가 주전 479년으로 봅니다. 근데 5년이 지나도록 이 모르드개는 내가 딸처럼 기른 내 여동생이 지금 내 사촌 동생이 왕비라고 말을 안 해요. 신중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합격했죠. 저도 간증할 수 있는 건 여러분하고 상담도 제가 많이 하고 신방도 많이 했는데 절대 비밀을 공개 안 하거든요. 제 아내한테도 안 하거든요. 딱 덮어주지요. 그건 철저하게 합니다. 이 모르드개는 자랑할 것도 안 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개를 높이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급 관리로 대궐 문에서 일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시고. 근데 이제 왕 앞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나님이 또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없어요. 누가 내

우리 한 자를 때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린 사람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맞게 하시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들도 안 죽고 딸도 안 죽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다고, 형들이 악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걸 어떻게 해요? 모든 되어진 일은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미를 찾아야지, 내게 안 좋게 한 사람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모르드게만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잠자는 침실 경호원이, 왕이 주무시는 방 앞에 지키는 빅단 테레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분한 억울함을 품게 돼서 둘이가 죽이자, 와세랑 죽여버리자 우리가. 그러면 막을 사람 없잖아요. 왕을 지키는 사람이 왕을 죽이는데 누가 막아요? 그래서 왕도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 한 대통령도 언제나 권총을 벽에 밑에 두고 주무셨잖아요. 경호원을 믿을 수 있나요? 경호원이 죽이면 어떡하나요? 참 불안한 것이죠. 높은 사람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독약이 들었을까 봐. 그런데 소곤소곤 죽이자. 그걸 모르드게만 알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왕비한테 알려주고, 왕비가 또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해요. 그래서 검사하니 빅단 테레스가 왕을 암살해 죽이는 음모를 꾸민 게 맞거든요. 그래서 왕궁 일기에 기록을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왕이 상을 내리지 않고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뭐 이 가장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5년간 상 받을 일을 했는데 왕이 상 안 주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이 높이는데, 아각 사람이란 것은 아멜렉의 왕족이거든요. 이 하만은 아멜렉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그는 뇌물 작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 보면 예를 안다고. 그래서 왕에게 많은 뇌물을 바친 게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죽일 때도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잖아요. 귀족이고 왕족이고 사람 똑똑하고 머리 돌아가고 큰 선물도 주니까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총리가 대거리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신복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듯이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안 하거든요. 왜? 아각은 바로 아멜렉 사람이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피곤할 때 뒤에서 쳤기 때문에 아멜렉을 지어버리라 했거든요. 아멜렉은 하나님의 원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라서 아말렉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고, 또 성서학자들 의견에는 이 하만이 입은 가운에 액세서리가 있는데 그게 우상 같은 걸 걸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모르드게는 절 안 한 거죠. 그 일로 있나요? 내가 모르드게 죽이는 일만 내가 해서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제 유다 백성 다 죽이자. 그래서 왕한테 뇌물 써가지고 주전 474년 8월 12일 날 다 모든

모든 유다인들을 쓸어버리고 재물을 탈취하도록 조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모르도개가 자기 하나 때문에 전민족이 죽게 되었으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가니까 왕궁 앞에서 울고, 그리고 이 강이 조서가 붙었는데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다 부르짖고 통곡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오빠가 그렇게 배옷 입고 궁궐 앞에서 부르짖고 통곡한단 말 듣고 옷을 보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가 에스더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보냈어요. 모르드개는 사실 이야기하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초본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보고는 놀라지만 답을 보내요. 오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야. 이 신혼 때가 지났거든요. 5년이 됐으니까 왕이 에스더를 뭐 그렇게 또 처음 만날 때처럼 왕궁에는 여자들이 가득한데 뭐 에스더만 찾겠어요? 이스더도 있고 아스디도 있고 뭐 바스디도 있고 뭐 보시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암살범으로 오해받기 때문에. 왕이 궁귀를 밀어주면 살 수도 있지만 안 부르면 못 가요, 오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을 보냈어요. 너가 왕궁이 있어서 다 우리가 죽는데 너 하나 산다고 생각하느냐? 이때 너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 가문은 망하리라. 너가 왕비가 된 거, 전쟁포로로 한 너가 왕비가 된 거, 오늘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하려고 왕비로 세운 줄 어떻게 아니? 그 말씀에 임팩이 된 거죠, 그 말이. 맞아, 그래, 내 죽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빠, 그러면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란 말은 기도란 말이죠. 금식 3일 금식하게 하세요. 나도 나와 내 시녀들이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비! 왕비의 늘이요! 금규를 밀어주니까 왕비가 가서 금규 끝을 만져요. 왕비, 무슨 일이요? 이렇게 내가 안 불러도 온 거 보니 무슨 중요한 소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요? 왕비 요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소. 그때 하만 죽여주세요 하면 일이 다 안 됩니다. 제가 함께 은총을 받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시면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준비한 잔치에 오늘 왕님해 주세요. 그래서 가지요. 근데 남자는 다 똑같거든요. 아니, 예수가 자기 부인인데 왜 하만을 끌어들이냐? 왜 하만을 끌어들이냐? 왕비가 하만을 좋아하나? 기분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왕비가 잔치에 자기만 불렀다고 아주 잔치 잘 대접받아요. 잔치 중에 왕비 무슨 요청이 있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허락하리다. 왕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나오시면 내일 말씀드리죠. 왕은 또 저 하만은 너무 좋아가지고 내일 또 부른다. 그러나 왕은 저 하만을 또 부를 이유가 뭔고? 손 한 번 잡고 싶어도 하만 때문에 못 잡는데, 왕비를 좀 안고 싶어도 하만 그놈 때문에 못하는데,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 친구들 불러다가 자랑하고 왕이
왕비가 나만 이렇게 왕관계 초청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져 모르게 생각하면 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친구들과 왕비가 아이고 한 22m 높이 장대를 달아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왕이 걸어받아 모르게 죽여 달고 왕비 잔치에 나갔었어. 그래서 왕이 이른 아침에 왕한테 허락받으려고 준비해 가는 거죠. 22m 높은 나무 세우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을 잠 못 재우게 하는 거예요. 왜? 에스더 왕비가 무슨 요청이 있노? 그리고 이 하만을 또 부르노? 뭐 때문에 하만을 또 부르느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그 궁중 일기 좀 갖고 오너라. 예, 펴서 읽어봐라. 모르드게 일은 5년 전의 일이니까 저 뒷페이지예요. 저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신하가 편히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빅단 데레스를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렸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간직이나 상을 내렸는가? 아무것도 안 내린 줄 알아요. 아이고 내 생명을 살려준 그에게 내가 아무런 간직도 안 주고 아이고 무심한 사람.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기다려. 예 총리 하만이 들어오게 해라. 들어왔어요. 총리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모르드게가 나 외에 누가 왕이 높여주리요. 자기를 높여준 줄 알고 왕이요 왕께서 높이시기 원하는 사람은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관을 세우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가장 존귀한 신하에게 꽃비를 잡게 해서 시내를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고 소리치게 하소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게 한 거죠. 왕이 이놈이 내 자리까지 엿보는구나. 저놈이 내 아내도 엿보고 내 자리까지 왕자리까지 왕복 입고 싶고 왕관 쓰고 싶고 내가 타는 이놈 없애야 되겠다. 벌써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말한 대로 하나 빠짐없이 대궐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내 옷을 입히고 내 안간 세우고 내 말에 태우고 너가 꽃피 잡고 말해라. 그래서 총리가 그 모르드게에게 왕복 왕관 세우고 왕에 타는 말에 자기 꽃피 잡고 왕이 높이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시가지를 돌았어요.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 당신 모르드게 앞에서 몰락하는 거예요. 당신 몰락이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그런데 신하들이 왔어요. 하만 총리 어서 나오시오. 왕비 잔치에 갈 시간이요. 어제는 그렇게 기쁘게 오늘은 이게 이런 일이 있나 갔어요. 왕비 그대 소원이 뭐요? 요청이 뭐요? 내가 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간다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소서. 감히 왕비를 내 나라에서 죽일 자가 누구 있어? 이 원수 악한 하만입니다. 그랬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들어오니 이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는 왕비여 살려달라고 저놈이 궁궐에서 내 눈앞에서 왕비를 폭행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막 신하다서 하만의 얼굴을 막

수건으로 막아요. 그리고 한신하가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개 죽이려고 22미터 되는 높은 나무를 집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이놈을 거기 달아라. 모르드개 죽이려는 장대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열라들 다 죽어요. 그리고 하만의 총리 자리를 모르드개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울 계획하시니 그대로 되고, 모르드개 지조 있고 신중한 모르드개 페르시아의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할 계획을 세운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 하나님, 모르드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높여주고 번성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장래에 희망 있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야 상관없어요.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청년의 다 비전 환상을 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갖게 한다.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추락해. 눈 뽑고 영웅을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리 되게 합니다. 삼손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셔요. 예? 가난한 사람을 그 걸음터에서 높여주시고 왕의 자리도 앉혀주시고.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뜻을 알면은 축 처져 살 수 없어요. 항상 희망 차야 되고.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된다. 귀하게 된다. 올라간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약의 전문가 에밀 쿠어, 그 세계가 다 아는 분이죠. 그분은 심리적으로 말하면 치료되는 걸 알아가지고 무료 병원을 세웠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무료로. 그리고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20번 이상 나는 모든 면에 나아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 나아지고 있다. 이걸 20번 이상 하게 했는데 폐병, 관절염, 암, 각가지 병이 수천 명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계에 보급되고 있거든요. 수술에서 낫고 약으로 낫는 게 과거의 방법. 지금은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희망을 품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말이 나를 치료한다. 그게 성경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입에 말을 먹거든. 할렐루야. 근데 좋은 말 하면 내가 먹고 잘 되고, 내가 나쁜 말 하면 내가 먹고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말의 열매. 그래서 최고로 사람이 치료받는 말씀은, 낮에 제가 성경 읽어서 말기암 환자가 깨끗이 난 간증을 했고, 또 밀턴 같은 미국의 재벌은 주기도문 하루에 6천 번 하다가 불받아 깨끗이 난 얘기도 했는데,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도 병이 나은 사람 다 이렇게 기록하면 책이 한 세 권 될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기도받고 낫기도 하지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말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저도 폐암 치료받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난 나았다, 이걸 수백 번씩 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깨

0: 병원에서 사진 찍으니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희망차게 긍정적인 말하면 그대로 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강건하다, 건강하다, 미래가 밝다,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우리 집은 올라간다, 내 사업은 올라간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채소를 심고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같이 심어도 수확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채소는 한 달, 두 달 뒤에 거둘 수 있지만 곡식은 몇 달 지나야지만 사과나무나 과일나무는 수년이 지나야 수확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심고 귀하게 심어도 금방 따는 거 있지만 때로는 5년, 10년, 20년 뒤에 따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교회 충성하고 어머니 교회 종축했지만 빚이 한 10년, 15년 빚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어느 사이에 빚이 다 없어지고 잘 되고 할렐루야. 때가 있어요. 모르드개가 왕을 살려준 그때 상 받으면 뭐 상 받겠고 뭐 그 왕궁 안궁 궁궐 앞에 하극 관리 중에 뭐 가장이 되든지 팀장 되고 많은 거지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어떻게 총리로 세워요? 그러나 5년이 지나서 사건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총리로 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보게 돌세. 예, 주인만이. 저 건너 마을에 가서 아무개 집에 가서 쌀한가을 메고 오게. 예, 주인만. 이 돌세의 모습이 건너 마을에 가서 그 집에 쌀한가을 준비한 거 지고 온데 얼마나 무거운지. 하,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 먼 길 갔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주인마님, 쌀 한 가마니 지고 왔습니다. 수고했네. 자네 식구도 많은데 사는 게 힘들지 않겠는가? 그 쌀은 오늘 자네 집에 내가 상으로 주네. 집에 가서 나누게. 예? 정말 주시는 겁니까? 그럼. 아이고 주님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쌀 지고 집에 가는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같은 쌀인데 와 이리 좋나? 와 이래서 거뜬 즐겁고 기쁘고 같은 쌀인데 생각이 바뀌면 무게도 바뀌거든. 같은 미래를 사는데 인생이 힘들고 직장생활, 사업, 자녀교육, 부부생활 쉽지 않지만 다 주님이 계획 속에 있고 잘 되게 되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우리 높여주시는데 이걸 생각하면 미래가 가볍지요. 직장생활이, 사업이, 가정생활이 모든 게 와 이리 좋노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웃으며 기쁘게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우리 다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가 몇십 년 더 살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는 에스더의 미래, 모르드개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듯이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요. 기쁘게 즐겁게 희망적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기도록 할렐루야. 힘든 일도 즐겁게 하도록 그런 미래를 열어달라고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십년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